0: 기부도
1: 근데도 예수 감주교 모든 시작했다
0: 아 디 코인제 대제 14주 언니게 내가 추수 치즈 세비 니고 좀 좀 두게
1: 반드시 내 추수 추트 시작을 자 중립부도 제어다
0: 더 너 추수 치다 체가 요시
1: 세미 구쇼 미긴 그 소아 나로로 내일 하고 써야 되는데 요 말다 야쇼 나다 진이 리라 손초 사스 님도 하라 사두에
2: 영아

0: 고들로 괜히 교년 뒤친 일 쓰기.
1: 디데 마리. 디샤미 토니에 상매 나디 고르게 치기. 쪽담 따랍수샤.
0: 님도 캄바스 다다가 신사말베.
1: 롭체체 캄바 따체 잠이.
0: 표미 가시 인지 차디 샘님 두고 오마지. 안예마 연송 발라가 나마 주두. 지동게 배 고몽샤. 니에 라인디 제제 삼추.
1: 나이 도스구 데비기. 이내 주무소.
0: 전에 팀원 연송 다 그제래.
1: 증마사.
0: 랑게 광다 럭보춘 니에 도스드 랑게 연송로 당용춘의 민도 현인님도 대배급러 랑게 연송 장배 지도디 락삼남다 마샤 돈도미 다달 나와시라 시기
1: 이내 안 나와 마샤 가미지샤
0: 니에 싱그유 미사디 지소한 좋아하게 되니 시리 랑게 연송로 락삼남다 제모토야 금세 소디 현인 유승 용마시 삼시 장게 뒤통크지도디나 미창메 러블린도 모군 상보하시 이내 연송게 유진기 지도디 그저 장고메 신고마시 로춘주제 연송원 내세노 교도 교고 치제 미드윙그 디게티모도 통고마시 제자 괜히 제다 망고 노주셔샤
1: 니가 그 노출 인비 있나? 미지 그 노출 체요리
0: 마지
1: 알로 체유자 수금 체토 체요리
0: 장게 연송을 이치 망스다 삼시통 체하 투수 체요리 니제 체비 있나?
1: 니제 인비 있나 연송을 알라 참배 범지 땡땡라 쓰리
2: 差不多年了，差不多要的是要的。

0: 황황하게 우리에게 야구실 하는 게 있으기 드림이 오브토드 문에 닝짐시라 도와
1: 드저크 봐자라 나가 쥐 담나다
2: 킹큐 시야카도 머신에 닝짐도
0: 님 가세디나 샤샤로 도시라 통수 지나매 봐 나 럭부체 돈도 황황하러 따도치로 치기
3: 아자라 디니에 세토벨레시 아 딘제 케요마시
4: 최선 아무라 튀규가 동캬 향스시고요 다리 안나자 모상게 따도치고 있니지
0: 랑게 동캬 쉬어 레그라 세베
4: 아무라 개치기 마중아
3: 딩문예시 아자라 기랑게 길이니 뭐 가수이 뭐 킹마시 쇼게 아부니 레가 주디 니름 다부능 시시 니에 쳔구치 위무도 나스니에 조긴베 라자제 강뱅우비스타 제무토예 세비
0: 샤샤 지만에 아자 로코체제 망즈 쉬아
3: 레스
4: 아무라 아니
3: 거지괴 아자라게 망즈니 다동스기
2: 지우밍을 주환다 지우밍을 송샤스 문에 사부시도 喂 야매는 닌지치
3: 예송
4: 닌지장 치바
0: 아 디크리치다
3: 냥 저저저 다다 잼즈가 이비에 덤쳐도
5: 민미 민미
0: 민미 가채소 돈도 우리도 하시다 람산레다 제리 가채소
3: 나 산취정희
0: 왜
3: 쇼조치기 쇼조치기 아지 베사스 쇼조치기 아지 쟈니 쏘겠다 지부 쇼조치기
0: 유구유 유구유
3: 쟈니 교시다 교시다 교시다 교시다
2: 독스터 뒤 창원 아메 라나마스기
3: 나 톰을 잠게 갑시기 갔다
2: 개미도 저시들이
3: 기라니 가로 잡힌 데 그대 잡시 지게 틀로 못 받고 시 지게 세 지게 틀로 지게 사가치
2: 저와 야오인데 지금 말베
3: 저것이 장아 주소긴 바 심쇼 무슨 시럽다 안 주소긴 배 나부디 장다 자외 심부디 저 이원 초쇼 시라면 저
2: 여대 여 문에 놀이 여배 감아라지
3: 과지관 사무실 등입니다 오야, 다니엘아 초라마요. 샤르 지켜옐라요 저버. 지켜옐라게 샤르 저와 딘데시히. 니켈리죠. 샤딘데 로치나로 지켜옐라게 라베나티시.
2: 나와테 사브르바. 더도 가르쳐오래 아. 쭈그르베.
3: 니에스나. 지켜옐라게 나니에 대샤시라 등거 유자. 마세 나즈조긴바 메브시라치히. 겨고 창스겜도 요시. 미즈로 숨츠섭티르다. 피시 부군도 요시.
1: 디과르. 나란 시앙마리.
3: 아지, 장기지마 유다. 간이지 오늘 내 일장을 가다시오. 나스 보기는 수고 편부 요시. 단도 클론 장부 요마시라. 세제래 니트 요시. 장기, 섬수님께 도수치라.
2: 흠, 보응아스 기제 수고 편도 유는 롭싱 롬데서 보기를 주우리. 콘서 롭세시라 처음하리라 수고야오 요지. 보응아스 기에는 랍 퇴배지에는 섬리 내가 토르 샤쇼지. 섬수님 먹은고 샤쇼도 김산을 강에 유는 치기. 강에 매는 이기교리.
3: 샤녀도괴 로봇업자 능하던 제 세계 가시고시
2: 랑게 세베 기시대 교도 탄도 랑와다 짜녀 부사주 내 계제 미셔다 군주 세디체 섬캄부 뉴슈 제여시
3: 탄도 센체제시 샤사웨 담디 나차
2: 샤사디 유쇼 엄쇼 셈부시도
3: 예 팅웨웅우니 하고 뭐죠 샤미 교세 가부시도와 알게 할시에도 다우나 랑게 우니 저기 바 걸 갑시 유베
2: 제 걸 갑시 유
3: 我念意不是 我念是别
1: 从小自己给元素来你们都着
3: 呀啊
2: 喂,你这里没心大麻雪啊 你也接着看了当雪
3: 哦哦

0: 응, 또, 나, 컵, 또, 다. 이, 내, 예, 광, 다, 승, 마, 지. 예, 뭐, 시, 내, 랑, 다, 간, 이, 치, 지, 매. 탱, 왜, 랑, 다, 간, 이, 치, 인, 세, 아, 디, 길, 승, 채, 비. 랑, 기, 부, 효, 과, 제, 차, 이, 시, 드, 세, 아, 갈, 세. 나, 양, 자, 공, 세, 로, 야, 디, 로, 다, 마, 쇼, 사, 인. 랑, 치, 대, 제, 랑, 양, 자, 수, 랑, 로, 챈, 삼, 쥬. 미, 신, 다, 쇼, 지, 자, 와, 내, 매. 랑, 채, 카, 고, 유, 내, 자. 랑, 판, 매, 미, 대, 가, 부, 유, 내, 자. 키, 랑, 인, 사, 부, 유, 내, 자, 아, 쥬, 매. 예, 칠, 수, 자, 와, 내, 칭, 매. 예, 키, 랑, 인, 민, 두, 쇼, 쓰이, 마, 지. 나 랑을 갚유. 가르도 아. 랑을 갚으채는 가르도 아. 갚으채는 지금 말이야.
1: 신규유?
0: 랑게 가르 신규유. 가게 신규미도. 얘 내댄 지금 신규미도. 말이 부당세 입 신규미도. 랑 제시부 입 신규미도라. 랑을 갚유 신규미도. 태문회다 지금 말이지. 얘 랑님도 그도 냠요 치기.
1: 이 내댄 용 말이지.
0: 용구 마지 마지 야구 미두스 랑 그 뒤에 드디어 시야 가시야 아 탄내 송장게 지그리 용아 야구도 나 가부 유슬 없이
1: 연송 랑게 심림제 네 시에바 뉴다 신기 다부터 랑심 난가 요식이 나를 랑게 통지시라 치기유 나의 직빙이 랑게 나 토나 제비디 나를 롱주 치기유 나를 루리리게 나 랑다 바타 링스 치스기 이내 지동 갈라 이는 아래 최세 규제제 대규리시야. 아래 아래 네가 탐도 주교와 말시유. 이내 대대 용마시. 문에 갈래 크기. 마세 노주지리 신규유배.
0: 제레베. 랑아 가우도 봐.
1: 你能年年秋节你用马铃 你听我，你写吧 那我得当马铃生不语 你能年秋节你用马铃生不语 我呢 我把马铃生不语 现在我的给谁给你 루민다 지도 레비 치기유 이내 배준 체인의 편도 켜놈이도 루민도 루주도 나를 깨시게 구기 대체 체인 땅 용요 마시 마세 마세 나를 심부디 조시 치기유
0: 초지네 가부 유슬럽 초지네 로통 치스기베
1: 젠팅기 게스티 양게 세우르베
0: 다시 먹어 예신의 셉시스 라뉴슈 님이 싫으샤 다시 못임베 다름은 싫으샤
1: 제자니에 갈라 두즈 촐라마다 다져

0: 아자 랑게 니치스데스 꼼니기디 수르 세라시카드웨
1: 디니에 팅당부 소소티제 사베 용보시 디딩아 알레베고 기슈크디나로 세브다 오가제 시그리 삼주 테리이나 니몬 로레싱어추 꼼니기레 사토요마시 무이사바 칼레 틴데 유비시
0: 제장거 알레베고 권제 더겹쇼사자야디 칼레 하우시라지 만두라바지 원내시에나 니메지로 꼼니기라나 뉴뉴마르바 마세 니메실제나 경험해봐
1: 나 탄다 장다 다토 예니근 제스토리 제비나 승비
0: 파미니 삼루 돈다 만주스스 응사비너 코난조에 레라 용구르바 마세 랍트 튼자 만주스스 랑구랑스 체우리 마르베
1: 미사디 인치 소소 딘제 저와 게우스베
0: 예전 딘제시 미사디 강해 제두 체르로 혹시니 죽거르바 이내 라라 파마니다 너도 아샬라 요리 랑게 삼도 뉴유베 계시 코나스 메비노 랑르 로고시니 제 요마리
1: 잔니 랑티데 삼시 통라 니티데 삼로 큐니 다뉴미
0: 큐니덴 치르바 로디치 랑이 니고 니시오디 응거
1: 디콜르 아샬로 고호다 나 쇼쇼와 시제 다와 질라게 돈도스러피
0: 랑교 진데 오글라게 람산 티드에 능그리 처먹고다 딜레 교사 오글라르 창고슈
1: Ngekyak zi shego ya kari inna
0: Tokyo ri?
1: Di nye cide sabi ngui thangbu ti shi Nye inji ngare ka se mi sugui gan tanga hi Rangke che na asyanda lao he le kari nyo nga yo re
0: Gomu nye kyo Chonga na ne jala zhiya ra nyo kyuri
1: Di nye gale shi rangke che sabi gomu nye ki shi Rangke nga pe ma tobe gik jala ting zhe nyo sugui hui
0: Che na kala tanga kyuri 이내 상아 야츠 사고 삼노 뭐 등거 말이 이내 글러다 하마센이 겨리
1: 이내 세사다가 도고 싶어
0: 꼼 니길 다라한테 너 같이 왔음 부도 야면은 라 모투네 레가 파마치 동라지지 사토는 우주신 요아라도 유추 이내 장게 공지시다 부동 터주시제 왔삼노 폐지 야게 고산 상태에 대고 길다. 유쇼 유쇼. 네 셈에 맞춰셔. 직체는 랑게 알레베고도 큰통도 있기 말이.
2: 야매는 선인인구 스베에 채사도

0: 아무네 지주 선생님도 저기 이 마치게 땡키게 사내고.
1: 얘랑 이치유.
0: 아, 지. 小유. 냥군의 교주 담비.
1: 신수. 도도 럽지 쉬고 내 봐. 교수교.
0: 小유, 나 주인다. 응. 와야, 도즈. 알레베로 마쇼시. 야, 암라르. 바이바이시.
2: 암라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 노부.
0: 와야, 小유, 주인다.

0: 같이 써.
1: 내가 쉬베.
0: 어어.
1: 캐슬에 가마 염치. 들래 내가 쉬베. 가산 예시에베 계시디 캠베르베. 남은데 통도 믿고.
0: 캐슬 내 처마 보고 계시야. 랭네 퇴야디. 가스네 타진 교이. 아메시 신지레 체된 증마르바.
1: 자게 님밀 때제 마다 저와요 말했었죠다.
0: 네 공사리 라가 주요.
1: 마다 저와요 말했었죠다.
0: 란다. 저와요 마시.
1: 탄에 송아 등 말아 봐.
0: 응응. 등미.
1: 나 솔직히 갑자기 등 말아 봐.
0: 姐妈，然后我来参拜彭姐生日。
1: 勇啊，你先说。

0: 대쇼 통마리. 야. 야, 출동다. 야.
1: 팀제키블라. 가디용다.
0: 디바비다. 데네치니르치.
1: 용마시가 렉치고스다.
0: 장경아 렉치사다가 쇼스이베.
1: 나 탄다 렉치고 유자. 나니 좀 뒤치 뒤치 용마시. 나니 탄다 가로 저거 요즈바. 나다 시스체인죠. 라고장스다.
0: 나무 이제 같이 가.
1: 띵알레가 친제 용보 사배 무이 당부디히 야 당부니 아상 제히 야 당부 장르 제히 닝자 샤마삼 아. 니 삼다차 지마 니 키니 기겐 라제 야 교체셔. 계세 님이 지 키니 갈레 가제 니 스킨디힌 계지 마시 니 갈레 겹죠. 너 대치 니 용보 망부 사제 키니 가르 건데 니 니셔.
0: 我来个中音的，别挨药的。哦，药。嗯。呀。哎，呀。这是我。这是。
1: 哦哦。我。这个我中音的。
0: 哦，药。药，他药西。

0: 야, 탕탕, 샤양 씨의 말 대체, 최수다, 고중해.
1: 아, 남이 클라스 두, 동료제 대야 하루도.
2: 아, 말해.
3: 제사랑 김민두에.
2: 네 말이.
1: 어, 다다리. 가장 연유배 대비 대배.
2: 대매.
1: 길로 마치라. 다 겨우 이제 단조 요말배.
0: 클라스도 깨친 용수. 야 소스마치.
1: 되긴이나. 보통 야매 봐. 어, 야면 도치. 날 소비스.
3: 니네가 첨부 예자 지저 대주히 니 덕에 충나 대쳐.
0: 당당 지저가 수리 이래 말이야.
3: 지저직 랜디 관계 경 시티시 나 첨부 샤스는 지저 능시 지그히.

0: 암질하게 춘진 제 도구리 송금이도 왜 마시네 내부 창매 나제 피림 저거 마시 말해 샘제 마시시 응고
1: 로중니 갑라 찬롱기 동해 진영유유 녜수 교르니 샤박바 담제 저규 카제 담능시 르브 너술르디네 고구체니 수구 교르 탄다 로숨소니 리뱅어초 첸지나 나르스니 양갸 찬롱기 너수 착부시규 로중니 갑탄두나 너수 티웨치 띵예 스탑트웨 너수 시리 동해디 간츠 뒤즈 추스 담배 급수 간츠 파마 방미 롱주 지야기 뒤즈 시라 메바 친구 제주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부소기 나군 대부메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레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메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는 안는데
3: 개우 슈슈도알라
2: 나세
3: 양우 슈슈도
2: 저는 레바데 피부도에
3: 다디 하고나 소발
2: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3: 나세
4: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파과도 공부제도 잡아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간
2: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인이 건달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드 켜양 참부유 리직바 균디 총고 소치디 켜양 참부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에 초용리 피지기 도시 사바 와다르 제비 뷰지 네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외 문규 규두규로 슝능 제비 윤정 사비 지도 点别 그기 주진 订阅帖 金刚 김몽지 등부주가사 사드 金刚 불류 초대 성종의 슝능 제비 예급이 김강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숭능 겸유 변종 사비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림 뼈둥구 조두 호다 제유 예비에 뒤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지륜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别的 후다 제규이

0: 세비 아무나 수업에 상시 두고 좀더 네가 공인 것이야
1: 알레 아상경아 참시해줘 빠흐라 낭담인과 야매는 니스니 공부시 제지 다가 친구
0: 요쇼 퍼스네 용초리
1: 진의 영아 따따스님 안지성아 로지 코웨 딤지시야 공부도 시통시 이니 총빌라게 땡땡아 시세등시 워시 총아 로지 코웨 딤지를 니 샤르샤비 니란 척아
2: 阿姨，他这么好，光不出来，这么好，三妹妹，让他到底给了妹妹，他不会心急，从头开始讲下去过来，赶紧到学，他好上我。
1: 哥妹妹嘞，没提吃不起，娘，阿姨，快没得这个车了啊，给我学去。我的，你可放心，别和那个他都很少就也是，俺他都现在给你。
2: 确实没得。

0: Sì, ti ringi zo kien vile tin tin ninge le.
1: Dan leo me be.
0: Da rang sham du, pu chi chi. Da sam dao ma shi.
1: Nye che chi gyu mo cho. Cho chi ne gab chen zhig ma re be.
0: Ngui se tui pi to ne gab chi e di. Gun ju zhen zhi da.
2: Yuan song,
0: 喂,
2: 别。 갈채송?
0: 응, 개채마송.
2: 别是다, 别对다. 亲亲亲자, 지만에 예수 데스디, 장크시다.
1: 렘소제 야수태고르베.
2: 유쇼, 미사바 장량 안녕체 쇼팅이성부리. 아야, 다후유다.
0: 장기치주랑고다니기 가로디다가 제규르베.
2: 가리치주랑고다니스. 냠다디엔베 친한 아수니 모치시 레가 두두 레고요 코너 이왕 초고 쉬어져봐
0: 캐스데 데도데 녀기지 시아유 메체나 공스마 비콘라 나 레네 통고 삼추 이네 레네 바라 뉴샤 녀기지니 리라 다기 쳇비 제메사 다와라 망고스 레네 통야이 레창물로 꾸지 쳇차 小白게 덴덴낭다요 마리 Okula nyungdukwe, nyungshika shido.
3: Gengu le nene shirsha. Tanda tsabji mindu. Manzu di togi chile kebe tsaya shimbe kanyi. Cheza nga, tisha bala nimdo dos dewa samchu.
2: Gengu din zhe chunye inbe. Qingqin lega ne tuyen zhoji. Tsemba kale lega ne tuyen nyen shirahdu. Tanda rangay chi no. Manzu ngo za guay duyo gikin zan shimbo di. Ka torba.
0: Cheza. 我们来看到吧 一年,做金别把来牛西婆子 来个企业,先不有几码时 你也来干一些些小时 我做三毛,冲击进来鱼子 提出一点,忙死我们的
2: 对,做金别喝的 让你也会是大气的人 让开去下面呗
1: 你也,嗯 让我们是些切图嘛的 什么都没去啊
2: 让我们这块切图
0: 江苏公子的人。

삼미야우스다노 팅웅아 쥐마 되브다 신예 징미스 얘기를 해티즈 안주 섬자게 창무체스 샤유게 교계수 세체 부구치도 카가 징미스 얘기 기브티즈 수슈시 샤니 팅웅 레메베 가로 직제된 뒤 역시 차스게비에

0: 明了大姐姐呢，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银通现在两只鸡，明了几只级别，几心几股比喻音，明了大姐姐在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坑穷给我着迷死。 毕竟避免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点预警，开连帮店卷个堂，密度脏些，木脚子鱼，普尼东哇，王子娘子节约，开些起让密热皮起不堂，密三不密通哇，密脚团不，密干不少给南团预计，毕竟避免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
1: 从看能力偏给观众，我就人民大姐堂，人民娘们两小辈，过年拍板各说学，三年哈是创建领国的小人，花花丛中给人争。录制卡板，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年初，几段松也过过过，对于俺年初。二头几家，你们操下去，俺共黑龙党委常秀秀，落一排队，你过去快点，速度，三头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
2: 俺共堂年空可对缺氧，差不远。日节吧，云店冲过所去对缺氧，差不远。另外，你过堂路过，吃吃羊骨头啦，苏北天气苏气，连不行温度被马切。我东羊肝不行温度，吃了这对，我一排出你过去可以当不当堂。
3: 我一排出是过了他们，是过了他羊肝当了明年去过吃不行。他们地图啦，这个给你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单过头啦。
1: 百姓点心吃完，恐怕有人不养，搞来客个面。
4: 天外黑暗了，吃着汤，天堆光秃的，也不点预备，大姐吃的，天安人光呢，吃腻了，锅儿盖起锅煮锅盖一碗汤，他的吃腻了，锅儿熬的锅煮锅盖来准备滚。
1: 群众乐极排除，空气恐怕清秋天呢，同面感性硬了，小面酸小甘甜，空面恐怕汤不甜，下周空得来，冷菜温汤热得吃。
4: 控制恐怖袭击，自动给赶草了秋眠，穷丢了四万血。泰迪熊七百两三百年，七百干部草龙员外前途，新旧堂三百七百银币，七百根据草龙给开旧堂对联，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前途。泰迪熊七百两天年，阳性死我堂，冷天点小七万，恐怕要对电信级别草龙是容易。如果错恐怖部队堂，穷也给外个，刚把草龙员点叫前途。
2: 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其他别几百甚至没。泰迪熊去那么去吃不用，出去吃别提钱了，吃不错，提钱这么用我汤，得他硬擦拢用完面对秀。他们吃起了锅儿，加汤锅煮锅锅盐了，锅儿加看暖热气，他们吃起肉呢，吃起不油盐。
3: 我这怕就是锅儿他们，是锅儿汤，羊肉刚汤了明年去过吃不行。他们地图了，这个给你不点预备。
1: 三月点半之内，
4: 这单光秃了，百姓点心吃完，恐怕有人不养，搁来客个面。天外黑暗了，吃着汤，天堆光秃的，也不点预备，大姐吃的，天安人光呢，吃腻了，锅儿盖起锅煮锅盖一碗汤，他的吃腻了，锅儿熬的锅煮锅盖来准备滚。
1: 群众乐极排除，二头几家，你们操下去，俺共黑龙党委常秀秀。 落一排住，你过去快点，速度，三腿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俺公堂，你空可对缺氧，差不远。日节吧，云店冲过所去对缺氧，差不远。另外，你过堂，龙过，吃吃羊骨头啦，苏北天气，苏气连不行，温度被马切。我东阳肝不行，温度，吃了这对，落一排住，你过去快当不当堂。
5: 这里俺做老一把住，他们的，俺的两把干子，这里俺老李也包了，没了了呀，困住呢，俺的娘子，我奶奶肯定都是打着。
6: 对，下不下酒，我得去吃的是大锅馒头，对不对？
7: 给我叔叔做完了。
5: 那是，
6: 养我叔叔。
5: 现在两把的退不多哎。
6: 到底好不好吃饭了？
5: 对，老一把住，他们俺给俺俩培养的。
6: 那是。韩国的那退不了。
5: 不要去打赌。对对。他我都恐怕也就咱们也养毛小多。那是。啊，这回讲俺那都养个差不多，九个几米呢。我那能当用啥子面多啊？那现在两把的，给他提不多呗。
6: 还得八十三七十三万呢。
5: 那给他七个提十的嘞，培养一个呢。那是。那韩国的年工资啷么算啊？那四点点六九八多的。我那给他个七百个啷么算？听他说，那给他俩天个平均。
3: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2: 허브지 개바탕 너주된 바 나 깜부속이 너공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균 지니
3: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양제로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 去 자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초

0: 야, 빨랑 랑 소발이.
1: 또. 저. 클린다. 제. 야.
0: 큰일 아.
1: 라든지 가셔서. 아.
2: 쌤 김민도.
0: 어, 김민도 왜? 김민도 왜?
1: 아유, 아유.
0: 디스 디스.
1: 빠부랑 같이다. 뭐. 빠베 랑 그 님네 사로 쳐. 뭐.
0: 어. 너 저. 여기다. 여기.
1: 클린다. 상에 부대 최용제. 알아. 부대 최용제. 또 또.
0: 아, 라든지 얘 토요한 게 없이 아.
2: 됐어.
3: 나대 요 팀은 당고 씨.
0: 啥错都错过去是得接到你不马这边给这个球让给心里边啊永啊就算你让着的恭喜丽丽我你退人民的鬼嗯他人工面子给我立着阿家长给老大的给了洗不洗的让给秀的我你给提斯看的三百元这边啊你也行呢吞多多子永扎下四月
3: 他多这次看给他安排完你这这些预言真正给倒霉这事的哈喽西你可先去交给这次嘛的呗你也仍旧这次就站住一定啊最松该给你们大爷也许的是你也下次得记得这次请注意要不得话烦心给俺们来了推完你给你的孩子有些阿家长的天差大去下没说浪家大年一年忙过的这天用嘛的哎我还得不信孩子有些
0: 陆明，老孙就说不留你，长沙姐弟有事，他的心里搞不些事情都不是，俺最对不起大姐，他最喜欢些我什么？嗯，要着，既然你进军你，恰恰是多。嗯，哟，放心，老夫先给钱，你收票嘛是老夫你给钱是。哎呀，苏爹进去的，苏人不听这，偏要拖延有嘛事。
1: 有请的，你是李卓都。爷爷，爷爷，爷爷，小飞，我参加，让爹妈留下孩子。爷爷，爷爷，爷爷，他们是第七桌的，我参加，让给你照顾我们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3: 랑기 겹기 슈쇼 니베 나르기

0: 감사. 계란게 님 머리샤 사가샤샤. 유스나로. 용아. 老爷,
1: 라데 가르치요.
0: 라 모르서울 샤슈. 샤사순 커도 야교아. 님 머리샤사 미샤샤. 니께담비.
1: 디녀 중무 머저리. 마 쇼게 총도 여상. 니야사게가 용지. 니 가바시고.
0: 아, 요쇼. 라랑 중무 머시인 부시. 하, 요쇼. 니게고.
1: 가방자 유배.
0: 아, 예예예. 담도 김초이.
2: 저. 총도 최수네. 하. 란도스고 아. 님 머저 파시.
0: 예. 어.
2: 장지 두어.
1: 돈유 유배.
2: 明明 가져오지. 让 明明 누구에? 나도 같이 집에 가서 하나 도와줘. 나 明明 언니. 저장게 경원에 明明 가져온 것인 거 유배.
3: 라바라 도스드 잘 지나치자. 지마 근데 지치히.
4: 냠라 차례 요마리. 나 총가시 주고 섬추. 디데 제비는 투즈간 라운도스도. 마세 녜중부 군산 요리. 그제 전에 빨라다도 야체 도리.
3: 장게 아샤라 장부시 아. 장게 전에 루밍 그제스도.
4: 루밍라. 거브리 년추 돈야다. 기세드 고르체셰야푸 신다토라 야오시라도
3: 상게가 메프티츠 규르츠다주우리 중디우리무도 양라등교 마르다
4: 아자차위 로디비치 상게 가르셰유 메니시기 나다루미 차스게야치도 가로딩교이
3: 시시시 차스게비 삼루유니 야후시 레하리이네 미규유는 람사주부시 상게 모츠거드 칼루완라 카스칼루 고르츠는 유마시와 陆明杨别呀呀说吧说吧把什么你记得的那怎么情况是他现在把什么说的呢说的阿家红梅拉给他打欧赫拉克拉在这样了接下陆明杨是主的管理陆明就我马是明明听不你来女友是何西是别呀
5: 소시
3: 啊俺最明明都给媳妇休息可把咱也媳妇有年我得住是陆明咋咧他个啥不啥用他个是明明这节还是过谁啊陆明给亲舅妈是蔡阳给亲舅舅是明明蔡阳给罗么是阿咧陆明给俺先女一三句蔡阳明明老这个也认识是吧
6: 咱们说老三给人也老天说啥是陆地什么人们陆林主义慢慢来给人们
2: 你这些就要买的给外星人怕他欠面子现在怕他最恩赐求着光明说啊我明白你个钱下我是
4: 我是俺去的许你把屏幕洗了有时你到时你给我啊我来头先拿着了呀坐到坐到呀大叔的呀阿姐开始开始喂让大爷路明苏里开始不得开车吗是大爹
7: 上完前面自动别开锁，今天第一讲了，当初被女友骂的，我打算送给上完开最前面送，谈的巴拉达阿姆拉皮，你也赶紧打来着，困场面是不是？
4: 钱呢？让个可对新去。卡萨让身边卡擦修的些菜米米土是被你们带你新去。 然而呢，俺国我可对当年美国那些白白当姐的姨，然而俺心里没准呢，别啥也不记得。
0: 嘿嘿嘿，才没一人叫下，让你给这些的俺办公室别人给，旅客们穿那衣服着。
4: 喂。 그들 카체가
0: 카챙 카체오래 룹디지마 리뮬룹린 주니
4: 언니 뒤지라 아샹다 아샹 아샤 범무다 좋아챘나 참부요르베
0: 참부요마시 전장 카카치 언니 당다 난다미 카챙 카카치오래
4: 칸다 로지마 교고네 카카치리
0: 아지 시가지 라다 윤송 다오스미 교음송 라다 예루미 다오송 교송 신내 시아조르
4: 라데 제시 용마리 나 차스 교야치도 예루민다 좋아치유
0: 용아 슈기바 라창스 교수님 녀저와 시오 용두게
4: 지그리

0: 나를 배드 쓰레 처먹으시야. 나 탑시 켜는 민도. 띠닝 좀 해요상. 랑나 칸테 지겨리.
1: 야우셰서.
2: 주저. 네 랑지 껴. 잔 고야 유노. 나 럽갸치 아. 네 랑 초에 동저 섭톱 제초. 이다.
1: 我走，罗青去搜查，没动就先回来看你呢。我走路去没得乖，可是我走，这道路已经没去也看你呢。我连枪子也不会给偷鱼，你们见了两个姐姐，搞你个啥偷鱼？
0: 到底这是哪个用药没毒？你了，
1: 用药没毒。
0: 你了，叔叔的你了搞不起我了。
1: 让你了搞不起我是的。
0: 叔叔的搞不起我是的。
1: 我没事，哪个接受亲面？我这手术切过去，这叫啥？一记电锯，脚都扭过去。
0: 用啊，电锯脚都扭了去，人一个团都松开。
1: 下大应的。

0: 계지 되는 데 괜찮이 위해서 싶도.
1: 년문에 괜찮이 왜? 왕대 랑게 님께 세제 당부 태워야 고튼 잡사. 당도 총과 주는 갈래 가고 역시. 드네. 왕의 파피 왜 집산디 랑 소개 집에 유보를 망을 요마시. 오후라 당대 내줄 대비나. 제마대대 저서 망고 당과 치지.
0: 나어 매도 총과 주야디. 문에 레그디 친도 유자이. 신다다 좋아 요마시.
1: 용아, 계시랑게 가보셔야 되겠지나. 네 타치도 장벽치기. 계시 물고도나. 네대 도수요.
0: 물고체디. 나라 배준세 서이. 마세 나톤도 충분여지. 디마 제발람 나게 유시베 무여리.
1: 咱两公学嘛是呗，很多公司你忘了卡啥用呗。
0: 两年团餐呢，公司你忘了卡啥用就嘛是呗。
1: 嗯，你他还是 TV。哼，搞着了呗。这家公司来说的，看你听完过之后很烦心的，看俺说你们大学公司请的，今年也来。
0: 看啥？俺老婆也是鱼。看啥？
1: 다 전에 투순 쇼메 은이 칼라 세산 손도 저기 군이 상보시도
0: 리샤 포모디 니 집시도
1: 연송계 타당아 군지시라 지금이도
0: 군지변이 야오미도 왜
1: 야오도 여동 체배 다리
0: 체장 군대지리 로원 유에스로 포모디 제주유두 미케 제주이네 아자 라니에스로 된제 진도 가리
1: 랑 롱랑배 서시도와
0: 我还去接龙狼人，这准备这些怎么着吧？
1: 钱怎么？先准备这些吧，龙狼也看得多。
0: 可这是呢，俺龙狼没。
1: 哼，龙狼没呢，搁有点钱，拿过奶茶团合适啊。爷爷呀，啊，拿吧，拿吧。呀，你老婆还是多点是他，你年轻着。
0: 让我带你们到克拉斯阿友，别呆呆哈几个。
1: 你听我姑这人怎么样子？
0: 钱能没让人借到，俺人借到。
1: 没让人借。
0: 哼，钱能让给穷人姑这人借要人，听我告诉你借要人。
1: 你肯定是多过来。
0: 前三几年我那个，让给天官干着，这么多把电话手机。
1: 哼，你这前面查会查不的，我让给俺当不嘛钱呢？你车间电话都要嘛是？他们得先不落着应酬。
0: 车间电话的我耐心不落下去哩，但算不算不啥？一年真叫他那怕他下不得，一吃不啥？我耐这吃不多啊，这碗米饭没多做嘞。心小主持，
1: 阿来，
0: 袁松，我你坐的前头，
1: 坐的可少嘞。
0: 干扰这呀？干扰啥子这个人呢？你妈干扰的几主持？我让来老阿个前头在心思情嘛吧？
1: 哼，老阿在心思情。
0: 前头的前头。
1: 你旁边现在了搞不起来吧？心思情嘛吧？
0: 嗯，心思早内情嘛的。

0: 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何をしてるの? mola mola liya kunju ne 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 ha jo
1: de shabsha ji wo de chik tsu de shita ro na ni de
2: d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 ba de ti bu de we
2: da ti ho ho ma sa ba
1: de lo ge ba zi tam an ki ra liya pu ya ni
3: Hangwadi na tea tubla, Boshidato, Hawato, Combate to Zambia, Yang Moshoto, Terajanganato, Yaga Chow, and Chugal Chimina, one and another young sediment.
1: That's another Lembati, Kiranti would win.
3: Haripa, two such seven.
1: Thank you, Chertix delay, Priya,
4: No, Hungwadi, Konta Lampango, the city and then Lodiba.
1: All the Kiranga trip the Lamza, Tinaso, the Kiranga, Tera Puvi.
5: Jidu khabar, legor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6: Yertu ki yang, ni me cawa chi, ngagung hulung dangwe, chang shu shu. Loki padru ni guo chi kui di siptu, satu nam shi ki kechu lo mingne su yu la. Ni guo ki nubu yang qenpu din yu be, ngagung tang ni kong kudu kyun yang cambu yu, ri zik ba. Gyun din chomgor so chi du kyun yang cambu yu. Tiwai ni guo tang, lung guo, qir chu yang guo tu bla, sukbor kyun chi sukche li bu xing nguan to be ma chi. 我懂养干部行为图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약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5: 뭐게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제바시인 섬디 둘라 지고 그 뉴부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둘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야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타 티두 고 둘라 뉴부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6: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콘 그뒤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거소 치뒤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숙불 견치 숙체리 부 신원 토베 마체 모동 양갈 부 신원 토 칠주디 어게 파주 니고 치쿠이 당바낭 탕
5: 어게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탕 양규 강탕 라 민네 주거 체바 시인 섬디 토라 지고 그 뉴부 된 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토블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철주 탕 티두 고 토베 뉴부 된 유베 닥제 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yami kimbe nokung dibu mebta nokung kapa na chu yangsu de ba gona guyu kor lobching ni de lots chik chen chem to ba so gi yami ni chu thun si gyobu ching pi tang do phep ta ching pi t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gi chwa la gi yu be yami na chu chi si si ji xing gi nin chu le ch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kyo thab lam gi go ne min chu na gong gi sa wa ge tho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ya mi go be tha na gong la phok to mi be tho ne xiao yun kang ya mi ba ya ne sang tu
6: yun tong ya me ni ri tha tie wei ren xing gi ya me ne la pian bu yu gyu rim yong la xie xue yu be xie xue bu ch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g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n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i ka ji qing bi tang nanye mian che cong kang luo wo chong ge ne tong qu guan bu lam luo ge lu chong tang bu ka ji qing bi tang nanye mian che cong kang
8: mi le da jie qian ne mi ne ge ne ge le che bi jing bi mi tang tie wei zheng xin ki mi ne zhong lu su ren mian che xin ju kang tang ying tong chen zhe nyam zhe ki mi le ji zhe qi bie ji xin qi bu bi yu yin mi le da jie qian zhe mi ne ge ne tuan wei ne xian tu la kheng chong ki wei zuo ni si bi jing bi mi tang tie wei zheng xin ki mi ne zhong lu su ren mian che xin ju kang ki an zhe su de ge mian ju qi de sa du de yu jing ke lian bang dian jiang a tang mi tu zang si mu qiu zhe yu hu ni dong wa wang zhe nyam su jie yu kesi kiran mik jibji chiba 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ijin bi mi tang, tiawe reng xingki, mik nian zhonglong suri menze ximj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ian ki gongzhu ngabj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 bie, guni pipar go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0: 不远，太阳渐渐起，就永远。
1: 他过日大当天呢，他俺让兄弟呢，拢住过让过日送的，他过日那个就哪个地的，就咱们几不有的嘞，过日你哪个地也对，哪个几不有的是的，他就发水的那那几亩地里，那么那发的就是没这个用的。看别人呢，那个在比上呢，没，但是对他那些过日，那么呢，他都有的嘞，俺让天呢，他兄弟呢，过日那个长节的里面的，他过日那个还。가서 그래 도도 셔야 돼. 다 내려지 달수 셔야 돼. 랑 때나 지 이히 때 파티 2D 랑 그비 초당 즉 삼르당 도신 다 거네. 다 몬튜닝 왔다. 첼스 첼스 온데 데로딩아 거나 도도 셔스 셔스 로야 지다. 다 데로 내 야 냠소 셔야 돼. 소에 가서 주나 도도 야 왔다.
0: 겐젠지 다나디 캉베니 담도 개뷰. 신우소 게마 체체. 겐젠히 덴키로와타 니에체 소츠 마운베 퇴즈나 디카르니 콩키 키미 다나키 겐젠라 차로용사 코드윈체 유라 탄데차 겐젠히 자다나 장비 쯔와테야 저쿠르키 토니 쳔바체 창자단투 예신비 초와타 응아르시 낭밍아 균형체시유대바섬시타마운바시구체겐젠탕자와쿠시메데디루쥐기포주루규쥐체시유자단토난쥐메부탕냠도내직도손에제시여라남치기워도손에양제시치
2: 초별사도의자라니잠린토믹세진기개가말하게제시인시저와타기도기빼바르시엠베서신디토저와타자라와라미타정중함시디윈양내기제도대비나머지총리된팅지내유우배저일세남도지개보츠셰바젠비슈류힘
3: 네초비뒤지저블리양즈네피비문딘카토양차비타세뷰리기자
4: 야미김비너콩디부메바타너콩각바너취약스된바고나고유코럽친이드로스직진제모도과소기야미니츠튼시교부친비당도피타친비당기튼제친비루니계급기치와라기유베야미나츠주시시지신기닌주레주비민주디원투기렁교탑람기고니민주너콩기사와게도블라민주기규림남갑야미고비타너콩라폭도미베토니쇼균강야미바야니상토
5: 균통야미니리탕대외런신기야미니라편부유규림용라십시유비십시뷰치라겐린유카바앙차레워게구지추숨구구구추숨산예拉斯娘陈朗富康面康体年对不三百卡纸清笔糖那年底糖底年洗个子路木菜底葵卡纸清笔糖那年面菜从康老个重叠捏通去滚不浪老个路穷糖葵卡纸清笔糖那年面菜从康
6: 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糖铁外人心体明年中路苏人面菜新旧康糖迎通参在娘这期明了几这级别几心起过比喻音明了大节前子明年给年团委员先突破了坑穷给我找你死毕竟避免糖铁外人心体明年中路苏人面菜新旧康体按这苏的给面具起的萨多钓鱼精铁连帮天捐个糖米兔脏死木狗则鱼普尼动物王子娘苏借鱼开始起来，每日不只七八趟，每三五每通话，每就通话，每干部说的那天有事。

0: 흥고 쩌듯 갈수나 강바 군마다가 장부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닝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1: 나표년인은 닝고 딱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닝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토로도 봐
0: 흥고 사업디 오늘 현대 민족의 뿌리 야구도가 이 주제 야구 쉽도 양구 야 주주디나 엿대고 영고 대당 초에 흥고디 화부침부 송장 강반도 찌그탕 강배 섭다 지민나 저괴 그런 차고도가
2: 박과 스주 랑과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지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는 편당 내 총각라 편지 일부 몇바 최대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박부 세계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둘라 유방 박부 장식하는 일부 몇바 최대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둘카라 다큐지 유방 박부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계란라 박베리기 내둘 유지 내 총각라 편에 루트 능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 능초 제레기 락제당 학생기 십수 군이 피바 거수쇼
3: 유방 바구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바구야리기 내두카라 총각도 피는 실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굴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워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추 허브지게바탕 너주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순환래 주외 대단시 진예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매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당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진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둘라 다큐온 징이
3: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슴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둘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당 고수 굴레미구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4: Small Hindia Gung Han Sang, Tanda Ning Gung Ki, Nam Shing on the Shu Yin. Cheng Gwen Chula,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inese Subsinia, Chukji Par. Medu Kung Kala,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inese Subsinia, Gia Par. Sum Chu Zer, Chimbo Mambo Kone Jim Shinam Tang Yu, Chetang Chinese Sunginia, Gia Par. Saga nam tip gyu chetang chang chu chu ne jik par. Kambar chenpo mangpo kone rimshin nam tip gyu chetang chang chu chu ne jik par. Kangmar la chenpo mangpo kone rimshin nam tang gyu chetang chang chu du ne si par. Nedong chu la chenpo mangpo kor gyu chetang chang ni si chu ne gu par. Rinzir chenpo mangpo kor gyu chetang chang ni sengi ne chu par. Tomela,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chu Dunye, Sipar. Chagib Sula, Chabu Chung Abobne Rimshin,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i Sosumne, Chungi Par. Bozongla, Chabu Chung Abobne Rimshin,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i Sosumne, Chugi Par. Medola, Chabu Chung Abobku, Chetang Changi Sogune, Jurgu Par. Kurub Sula, Chabu Chung Abobne Rimshin,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i Sogune, Gupar. Markhamla, Chabu Chung Abobne Rimshin,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i Sugine, Dun Par. Ruchir,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i Sugine, Nga Par. Sirni Chula,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chu Dine, Sum Par. Larir,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chu Chune, Ni Par. Nimar, Chimbo Mambo Korku, Chetang Changchu Chune, Sum Par. Garzong la, Chabu Chung Abobku, Chetang Changchung Yin.

0: 정주지 응원을 해라 샤샤나 난조 준비 정주고라 근데 오메리네 슈샤 나요리 개가른 배지 장주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언을 배니스 원데 수요거래 다 단단 내서네 아자니 비게 따가 줘야들이 개가른 배 오메리네 슈샤 고제 속바 지지지지 아 비게 돈돈이 니 디투르 아자안주 개가른 배 오메리 슈샤 슈샤기 균즈바 절라부스리
1: 아 돈도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1: Jiji,

0: 안 그런 양아 되네 아제 세상 거스 개가 치나 아
1: Hello, 현통지
0: 但他的给那个都是我就能对什么但那是总是没有我那恰恰边的两那是大很多事物的培根我们人类都做呀菜头通勤大家不要全部能够有家人的话但那是过去的呀恰恰边的培根米色开局天被浸住有切切人是吧但是他那是给不落了呀月被牛住熊了米那肉但他都是口子得学罢了嘞那么就天空还是清楚啊但却看是西点呢但那是培根浸住给恰根都是
1: 야르야르시
0: 그래서

0: 이제 접지여 말이야.
1: 아, 네.
0: 새로운 정세 세대 정용이 아무도 다 가면 더 지여 말. 근데 어규대 사사분이 지기 단 제가 근데 규다 뭔지 차에서 집에.
1: 아, 네.
0: 근데 지기 삼비 섬규고 지비에 살았지. 뭔지 잡는 동안이 동자하고 다 가베야.
1: 아, 네. 파수 태단난수 대사 이면은 사실 망부지를 양위미르네 쉬샤 드조 나즈 롭제나로리아 부구기 파싱기 류종차다 송제체제 양 류제다 님보 송제체제 양 디나르 삼발레 나바신다지 토네 군지치다지 레섬기
0: 가나란
1: 제발 네센로 안길라게 토치시 에노코나조 자와스나지제 먼저 샤브르디 고네 쿠브도지 빨리 체주로 나시면
0: 로
1: 괜찮아 아니 내가 그리티게
0: 남자
1: 他那是重生也有你想我那金南都是多了他谈的花钱呢听给准备拿了来你这是当然重生也有你刚上去对不对呀都是江门大亨几天呢我听听姐姐<音><音><音><音><音><音><音><音><音>

칭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rang leng gong xiu yi rang jia pa ling yu mu tu che jiao
1: ji ge zha la tao qi
0: nie ra lia la san nam da qi nie yi qiao ge ji tu gu yu bi yi ji yu tan dao da wa ji yi nie su tu zi di jin dao me nie le ge gong zhu bi jiao ru ba rang ge neng me pa jie sa su ne an ne le ga xiu
1: ji ge zha la nie su ge me neng sang pa lu su che zang a le ga yong yi dei dei bi ne 신의 떡심 끼기라 대대비는 신의 심딜로 도쇼 끼기 녀사쇼 정달라서 리슈치기
0: 감섬쇼 지혜라 루메쇼 니리 정다 과조국시 그래도 로베첸 너니 바르글레제 저리지게
1: 레스
0: 저
1: 지금 저라 더더 나저 와치 나 니가 나라 니미 니스샤로 카보라스나 람사베 주기
0: 허제 로베제 시장계 공세 협상사야 용차자 성도야
1: 마시 지금 잡아 이제 마시 지금 잡아

0: 보람 해야겠다. 니 오늘 하루도
1: 아니 가르쳐요.
0: 장준 제제 하림 봐.
1: 장숙 좀 시험 두고 니 하시오. 니 준 제제야디 장카냐고만 요야 치르기. 저거 봐봐 왜 뭐고 하다. 미모시 미모스 마르베.
0: 디스 텐더 니 치르 인사가시. 전다 머럽 진 제지 시도 자 창도 용. 디스 당 니 펜스 시리 치어 마리. 나라니들 잡아 마르베.
1: 디스 처음에 시험하고.
0: 장아 티디 적세 총아.
1: 다시 말이 딜레 사치세 클라세 계지야 오시도
0: 알레고다 알레고다 저 머신아 도기디 장다님도 클라사 두미도가 언니 랑가시 그레미도 나니 데베 겸라시 라서 뉴다 월로고디
1: 증부 장게 허주를 갚듯이 니 허주를 갚듯이 디니 전다 지구 임바
0: 시금이베
1: 전다 지구 말이
0: 니 허주를 생내 지금이 니 믹스드 허주를 쓰니 타셰디
1: 계부 다시 연이 다시 그 내가 가르쳐서 오늘이 마셔다 언니의 자리야 로고 제조
0: 보란 게 다등아 로고 제배 가시 봐
1: 계지 전두면나 육쇼 딜레 소소스 로르 교리
0: 알레고다
1: 나 로고 치기 세야디 그루 준비 계지 이내 디피베 상주 친 이슈들 랑가 교홍아 제로치
0: 로대호치 미앙위 제는 예랑 땡땡지그리
1: 랑위 렌도유나 레가 치두
0: 르게야 유치로 르게야 유바 미디이나

0: 我自己我那让人都过爷爷我那名字不定这面装三句这这话到达的第年来着五十一日这个胡拉汉萨汉萨呀对的第年来着五十一日这个胡拉汉萨汉萨呀对的第年来着五十一日这个胡拉汉萨汉萨呀对的第年来着五十一日这个胡拉汉萨汉萨呀对的第年来着五十一日这个胡拉汉萨汉萨呀对的
1: 接上小鬼节目是他心大的我自己肯定是不起多巴拉里肯定是我这提前空肯这多那么多提前来这几个怎么都起对俺的胸腿主管亲戚肯学么求特大卡机你让陈的用过云南面呢给那玩意真的让巴拉公司俺就来这哪个在这车里
0: 你公司群聚的人请起来个七个人了来这一年七个人有的吃过蒙古鸡要准备七个月的一年上马团要开的呢我马团要去叔叔穷他这个上去巴拉公司没去全部有的将来随着我爹那么些事不有的宁波都没事了结论这么些接着叔叔娘苗到四十节早上穷的上去
1: 何子我那要的
0: 폭삼이베보지도고.
1: 용아, 지금 여기 대처.
0: 대리, 아침 아침 여기 기란리야. 아 지금 조준의 대응비. 단도 소소히 자세 조부 유스 쇼화 용기. 지금 기란리야 외국 자기 남자 중준의 대응비는 광고 시제. 아 외국나 쇼준 타게 지봐.
1: 란로 대우치, 호주 용포르바. 니다도 제드치.
0: 진짜 말을 지게 홀라. 아래 뉴쇼트 내제 조린 지기. 기란가 국어 순환 타게 지봐.
1: 허지, 호주 용포르일라자 랑革命队.
0: 真是
1: 要不, 我不送的话爹让巴拉举着下让巧巧撒对起对我前边看门子的你也托拿钱去让姑三的快乐没个责任但他年公司的若外看不起阿姐做下雨但他国做事算着洗个一年钱不是给没公司拿了那个我你们都没
0: 姚姐，姚姐，我那姚姐，用啊，你好不是？都是，你公司谈的全部要买的了，那么在蒙古要买的，现在商业的就购买的钱，公司那大概去年要交的。徐总，等你学好了呀，给他结几个佣兵，到时那等到几个朋友的，准备随便。
1: 钱的要求不的。 这个朋友他干嘛选呢？
0: 用啊，
1: 用啊，请你给明的。
0: 哦，来，请你看，吃来那些，这个好了，只能俺娘中意的，学过。
1: 用啊。

0: 我那是白巴拉 听着记不啦 用着心里哭下 妈的, 你也瞧鬼逼 哈过斯, 拜拜
1: 가지소, 된다 가지 가져와 시비치기
0: 나 교회를 무슨 나와 기부 딘지 마죠
2: 교시다, 된다 가지
0: 호주 바보다 쳐샤 바베 공사님 마 삐지 단다 수구가 안 오이핑지에 매자 가서 가라 야 레가 차가 두고 있어 팡지를 소쇼 티내래 소식에 로봇이 매자
1: 난 뒤 거부다가 닝내 있어

0: 수수 구송아 가치제 진짜 교지 또 교지
1: 처음서 마탄도 섬스지에
2: 쉬다
1: 어제 근데 차도 다가 중이 되기
2: 주디야도 난 장 차에서 겁다 갈래 맵 차스 먼저 줘
0: 나이 탕 선비
1: 전도 미카 시스기에다
2: 줘
0: 영아
2: 냠타고에 더 대 다가 중이
3: 장대 디 그리스 잡아 키르도 기베 소르시 장대야 체계급이
4: 진다 총갈 친제자야 응우이드제 마펩체 나 조스고르바 니 여호와자 신데
3: 장의 무당 피고르바 천용아 무지 다와디 라스네 티기
4: 아 세니 자초 니 자초 용도에
3: 카 데르데르 수비 마지즈네 장비 코르창급이 오마리

0: 수리도 란치 뛰다.
1: 야 세주, 대장 아기 이리 고슈. 그 수교 말배.
0: 감사. 대박 그 수교인다. 샐라 중에 그 재유나.
2: 호주 대대 누구에?
3: 대유. 재물 인기에서 호주 채는 차례 가려있나.
2: 나 호주 채가 치다.
3: 디네 피다. 스스나. 답지 않습니다.
2: 은혜이, 너도 그 하시면 누구야?
3: 클린다, 수수나. 띠오.
1: 아, 야쇼다.
0: 됐다, 띠소래.
1: 다시다, 쇼다.
0: 만재 유린.
1: 야쇼다, 됐다. 야, 야쇼다. 쇼다, 쇼다. 야, 야쇼.
0: 가래 춤을 왜?
3: 띠 가래, 험비 쉽지 크기.
0: 험지 르샤.
1: 이게 말해, 여기서 마셔다. 야야, 교수 돼.
0: 잔 일을 대 니에요 배. 잔 수불에 링어 민두고. 니에 토우두에.
1: 이게 강복 꿈제 니에요.
0: 진짜 빌라. 호주라. 리베나 출을 수불 배. 소화 기분이 막 예치. 대 소화 용료 차가 용야 가리나.
1: 디, 나래 소화 표준 소화단 시르기.
0: 진짜 교환라.
1: 교환도 왜? 권동 아래 재비기 조지 대물어 좀 누구해?
0: 용아, 장 가봐 용 뒤우리. 조시 지금 떼디 토. 나 랑리 야카야 차가 요매. 로버크 씨 원조 차 유. 可可, 리리, 랑게 통일 요.
1: 감사.
0: 콘수 숨. 드링에 랑리 야 원조 차 개치민의 인다. 랑리 야 타고 팀제 조조 주년이. 페이상 코베 레지 지동기 세계 슈숨. 다페이 알페이 삼페이.
1: 감사.
0: 가자 구두리야 로봇체다 승구 티두게
1: 승구 티고죠 다른 내용 없어 봐
0: 근데 전에 언니 좋아서 매 로봇을 봐 제 말해
1: 아
0: 니 러비야 지브리 급디디 또 왔어 뭐 동아 새 호주기 가로 쳐로 치브리
3: 이게 말이
0: 주대 삼 하도 위나 뒤에 니르 치 닌다 쉬게 사가나리야 클라우스 오 키리
1: 다음에 급디디 샘 전라 문인의 세자 교랑은에 라멘날 태요 마시.
0: 딘제 가봐. 디야 세 호제게 나마마님베 지인다.
3: 아니 부장라도.
4: 부장라도 부장라도 부장라도 자. 부장라도
3: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1: 다티 니네들 대자수 샴트슈스

0: 말이 생활 안 쓰기
1: 재밌지 보시도
0: 좋았대다 근데도 아
1: 신부시도
0: 지마라 산티도나 네디쇼 네 가르 산티유네 쇼쇼 장가 데스쇼 나는 시지는 타그리
1: 뭐 그 제이네 제이
0: 장게 나 디고르 마쇼다 지스므는 요로 말비
1: 닌지다 치제 서디 방여시
0: 개요 말이 야멘 고고도 아슬로 네 제고날 고고로비나 제데 요 말이

0: 오스기.
1: 무슨부스도.
0: 제마 라사니 디우도나 샤갸디쇼. 카르산도 내니 쇠쇼. 디야 랑나는 시 진타그리.
1: 무크세데 쩨인다.
0: 자게가 디고마쇼다. 제셈 니우르다.
1: 닌저 자제 사니 제샤.
0: 야메나 자게 고고도스루. 니 제모 고고님도 세비나. 나모 제도 쇼니 요마리.
1: 고고에.
0: 고고 니 링가 친구. 와와. 디 워크 기브 제마 되다. 교고고실 링가 주. 교. 교스 교시. 교치.
1: 진다 냠도가. 수술에메케 셰드 포초가 냠도.
0: 니 머신에 소기 셰네 포초가 냠유. 고고에 코르시에비나. 고고 사과에 좀 제가래. 너로 기지지도 야고 셰샤. 칼알 고고메나 세메다 지부리.
1: 金子南里面是个寡妇找不着的话你想拿两个鱼给你你让寡妇把我收拾给嗯妹妹收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 스벤도 스키스다.
0: 용아, 용아, 와와. 딜레 나래 랭가 신죠. 맞주 맞이 천두 미리. 멘두 야고 시라소르다. 니 랭가 신고 도스고. 람사이.
1: 셰프주마, 지식이다.
2: 이슈제양아.
1: 아래 너 먹어
2: 너 먹어 사치 너 쉽지 유배 소치기 선주 초라 단지 카 간두지래 세미도
0: 만두 용고이다 야 뭐라 산수 친수해
2: 친수
0: 자기 그 주문 좀 쉐비.
2: 네 그 주문 좀 가르치소. 뭐란게 그 자리에 쓰기. 네 뉴스양을 일러비. 근데 주지치기. 다오는 네 뭐란까지 만족스 러그르베.
0: 자기 전도 뭐란자 네 무일리비 아.
2: 처음 보여 여러분. 뭐 말이야 가리나.
0: 전도 칼렐로 같이 랑넘규대 직도다. 네 라리야 그 자리에 쇼. 권주사디 남다리. 뭐란 남다리 자체 시험 중에.
2: 뭐란 남다에 용아. 네 랑시 뭐란 남다이는. 나 신주 주경이. 我亲自去给你去，
0: 看老去，来个亲自买不的这边啊？
2: 今年买，哈来呀，卡了的。
0: 唐山买了酒。
2: 用啊，接了土用。他那土没。
0: 今朝雨，哼，啊，西，松，你，这。

0: Sengdui Cungdu, yuk zhiz.
1: Di karsa, jiga zhala, dao xiuda. Nian cui jingyi xie na, zhigribe.
0: Guxia hula, kiraan karti ngala pia jie su nian yinba, yana rangsar tia jie su nian yinba.
1: Nga yang yong jie xie yin. Rinjia khamsa, nian min lho jie su yu. Nga wu shi yi ge sungkyup jie se miti yi.
2: Wu
1: shi yi tari, nian cie do me kyun po bshi. 제장 녜셈나라 하자 오늘이 녜모랑 야스기 동어도 다르게 내주디 루부 토비아 합치지 오늘 저는 모랑게 계속 전부 섭섭지 러보다 야나 마크스 러비나 경이드네 도없지 모랑게 계급제 친구 제비나 모랑게 진지디네 두부지 이네 스스로랑 솔로 맞잼 봐 녜가 총 용지 Takzhi, morangai nyagang chumche, sungkyup chepshi. Nyadi, wushi yi liya, simting ne, yaju sikyi. Nyangare nungmi tsepche ne, wushi yi liya, yaju, yaju sayar rahayi. Wushi yi, yaju.

0: 지 할립스 계신 게 요마시 디제르 소소 인지도스 장자 미다 진주미르 셰토르삼 기게체제 진주미르 셰고시 디네 계시기시기 결하게 go ahead 숨지 콩게 무드슈 숨고시 이내에 이토네 관련제 큐레 고 숨고르삼 예 급디도 견라냐 그런 게 진짜 손에 여러 배 수입 제자 지게레로 겁리야 디자웨 계이기 괴담 디제 트윈십시지 이네 인게 정도 개체슈디 가르제 교수슈다
1: 와레데는 다주텔라
2: 지 지캬
3: 지금
4: 좀지
0: 다리 탁지 댄스 상마 당도 안주 인지 정도 여보 하장 여보 위에 규림지 이네 제일 레드 댄스 가고 싫어하면 해보 싱지 각슈드 가르에서나 치 치장부 티니지 예스다 노시 치장부 티니 가버리세요 지각고다 로하고 유배 김자마시 지장과 딩이 고령하고 유자시 고령하고 요새 김자 그랬으나 니키란조 뺏시하고 니에 봄지를 샘보쇼 디네 모랄리아 카상구두 니에 봄디 자니에 가로치는 지그리베스 지비나 봄디 랭카르기어지
5: 예스 지그리
6: Tito yes yin gochi yong, gila kiran desu tobe dinze, moran tobe mene, nga tobe yu.
0: Nye morange yes lakuri samchu. Yine gup tito morange no lakshi. Morange no lakshi. Morange nga tanglin che yung mashi. Kari no, kari ne. Kain sana morange lege genge yisgi. Morange nye zidung tanglin che yung mashi. Che zang yanya morangli ya, nye karo Chendu mebe stripi. Nyakaro chendu mebe stripi. Kabdu du morange kundes lepjado. Kunzu shuda.

0: 도스다 뒤 저거 십시 또 어떡아
1: 하신 돈 더 지수에다
2: 아직다 싸우 말이 키란수 위에 칼라디 이면 누구에 치부지 될 싸우 말이 잼 커질 없네 쌤이 잘 아미도 미매네 돈도 빠지샤
1: 샤네 딘데 쌤나 살아 퇴외버시 되는 시로식 돼
2: 나 야 길래라 니 추수도다
1: 아 가고 미도
2: 칼은 윤씨
0: 야 추도다 드린 게 싫어 시야로
2: 야 아자 란도 오면 누구에
0: 나 쌤에 나 도 오면 누구
2: 미소 되다 대리 미디 어디 추우신 거야
0: 되다 소분에 통문 누구에
2: 야오 아유승비
0: 야오 추우스 오네이 기겐 마 체비 방향이 도와
2: 기겐 체
0: 응 너 제 초도 영시라도 창매 갑치 도와
1: 상세당 전에 상계 마스동 장매로 성도와
0: 아 치자니 돈이 무슨 치다
1: 네 돈은 마치 벌써서 상쇠다 네 세야게 지동디 로메기 연장배 지심다 링내 장도요 봐 당장 리미기 대미 잡됐으기
0: 너 김도 합긴 좀도
1: 그래 저도 니 로제 좀 되면 제르베
0: 제르지 제드제 사빈보다 산이 말로 세지지 초된 지일 고미겨 도지면 세출 지겠지
1: 응 얘 되게 갔어도 용보 사바 그래게 용마시 무사 통스고야
2: 보고 친구 찾아 당한 거네 가부도
1: 가브라용아 클라스스큐
2: 쟁우지 차가지요
0: 장우네 선생님배
1: 상제이
0: 카페에 멋있게 살살 주의라 천천히 와야 칠치 주의
3: 뭐라 다과 타서 봐
0: 달레스
3: 레스 레스 강바치 되다 띵거 터치지
4: 담아신 용도게 갑시 놓고 어떡하지
0: 왜 히스랑 발라게 친구 굳이 남배 차고 뒤에 근제도
4: 처음에 배 세무실이샤
3: 롤 친구 지혜미 두게
4: 응
3: 와 토차빈주
4: 맞아 와 토차 말다 리리리리치에 소소 이메일에 하고 민두 초코로 민두
3: 피기 미피는 저도
4: 문에 야부도 랑소스니 아들
0: 왜 천천 랑군의 지동 나스포 맞다 말 안 듣고 늘 십칠도 와. 랑게 호주에 부신다 너무 돈 용돼. 네 대는 부신다 상모 호주에 죄보다 양통기.
4: 네 하고 유네 호주 야부도 쓰임에 이내가 가서 채비나

0: 디거서 천천게가 렉스테로 제주 직전선이 선전 주고 해봐 시대 뭐라게 자기 스튜기
1: 나 치마 용 수두에
0: 닥지
1: 난다 먹어 네 지게 좀 라라 네 사슈 공사 그리 치지
0: 용아 정말사
1: 진짜 시험 맞지 랑산방아 천천님도 흉도 주가 좀 되어 삼 중에 나의 한 스스로 지자 신의 뜻인다
0: 용아 쟤네라 지겨 짜라라 럽스제 언니기 견제디 선이 될 수 참비유 나 선전에 롤레베 지러 모두 경수 공수다 견제 샤죠
1: 예 랑레 치시
0: 용아 쟤네야 저지 샤지 자르고 제모 님지 참담제 대니 돈행아 자르고 제 순보 막수로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순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균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린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와대 예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2: Go

0: 봄디 된데 냉물 때제 용브리스 뉴슈시라 제는 그지 고라이 내 탁시 봄수 콘다 저와나 비나 된데 우육체도 용브르 공시 생활 교 도움도
1: 장발하게 로디가 나 향기 마세요 타부터 심나네 암라 지금 애매죠
0: 얘네나 미신다 세업도 얘 도움죠 된데 얘 암라라 지동 유스리
1: 하고스
0: 미다 가로 직뒤 니셸레 마침다 람사 찬스 겪고 있으나 수익해는지 가르인서 범시다 가로 직 상놈해 봐 람사 찬스 겪고르베 진짜 수익 왔으지
1: 시
0: 니에서나 나라지 소소소 셰유다 라다 정마시 라르 직뒤다 라 근치대러 야고 도가 저봐 돈도 근치대러 휴중시야. 상다 가로 직위나 운행자는 뽑기 꼬야지. 제마시. 장가 찬스 깨고 있으라. 미디 먹었을 비나. 미디 너 주로 봐. 미디 된대 초바다. 랩동 신기지. 미디 케말량기 도단 가로래. 장가 쉬다. 니 장래 로체죠. 미디 도 그제 동안 댄스다. 제마고 지속하는 토비나. 니 홀롭서 참 하지 깨고. 미디다. 미디다.
2: 감사. 지금 장래 일단 서랍피로 송기.
0: 어, 영아 영아.
3: 你好久就拿了牙仪器店不约吐死的心里云给好久是好了的光几个张了的几个张了看不上看不上光了请求这多完了这个我老请求这个不约老请求是你的什么事啥不约的是第一件别好久请看你哭门多哈哈过来看死空哦莫让你来着这哈哈嘞看不上
4: 지난 가나 고소게 야피다
0: 뒤에 찰고 제베 배송하기 주신 다리 찰고 돼서 수준기 칭다 주니 배송하디 맞아 주세요 난 저를 와라 저쪽에 규칙하지 도숨 치세요 배차잖아 맞아 락스 카페 소초 혹시 돈도 잘라가시죠
5: 엄지라,
2: 근처에
5: 둬.

0: 내가 거두고 해.
1: 마지, 키니 겨우든 제 로레 사르에. 겨우든 제 레브르에.
0: 단단 내어라, 우리 막 후제 없이. 막 우리 라토 위자. 뒤에 유버사가 유험해.
2: 근데도 나스탕두에.
1: 난다민두. 어. 랑 취시 근처 채소.
0: 어, 니의 취시디. 고조스는 주도시에 니시에 내려쳐서.
1: 키교스 니스게 와요. 치우치하시야.
0: 말로메. 라메가나 레디오로. 말로는 그랬어.
1: 샥주 친구 손자. 님 니스 레메가나 되어야지.
0: 샥주 친구 이네. 샥주 제대로 봐. 좋아. 라미소 되다. 너도 비게. 정말 해요도. 라메는 그랬어. 니네 해야 돼요.
1: 말레유. 해신게 니네 해야 돼요시. 니 로다미. 해신데는 나 대표는 믿어.
0: 해신치는 나 대회 장태 되어시. 좋아. 라야 정말시. 나 대디.
2: 딜레니에데오 잔데데제 카르체 투레 세이심 당조 드크데시가
0: 쳔마도 카로레 니 가리네 제시구요 산줄 트네이나 니 로고 메오 봄스테가 친구
1: 문네 먹어 키니아 주시 키니먼 친비네 도스데 냐다세 친에게 비지
0: 디체 친구지
2: 디테라 라슨데 치고야메 미카세게 탄도 메여디 숨고데야 자동 좀셰비네 니 셰그리
1: 가리 자동 좀
0: 주동구 좀시다 혀마시 다 야정마시 니라네 혀대요 다 니뉴 글쓰래 마시 기니 뱀이 구성 니게 나 송기업 채우지 나 로다니 그래 드레 잔 선미도 돈도 드레 제비히나 기니 공사에 가봐 제인다
2: 용아 장터스 니 친죠
0: 드레 겨우 니뉴시 뭐
1: 키라니 얘도 스테이지 때는 아니 진짜 꿀돼.
2: 도스네 호전 열주 라야랑 제 송겹치.

0: 지금 라라 기란 투지 차라 시기기 견겨 니션의 투지 증거시 레스 쇼다 이네 견겨 시소 자기 직배 워러 고조니엘 무투 견겨 샤이기 왕초 요시
1: 견능 마지 니에 차긴 토르당초 라치 덤니 바기니라 시기게 토도 룸 시치 요는 즉지
0: 알레 레스 접제다
1: 지켜 줘라 기랑에 가서 이치 난다 나서 민도 전화 전원에 걸고요
0: 32개 32개 이네 권주 경계 모두 마셔 바쳐자니 전단전 걸고요 봐 지나 주고 마시 기랑고 권례 먹을래서 라제 덤니 남비 차긴표 동도 차긴상아 가르이나
1: 나서 속에 마음으로 니나러 게나러 수중한 사방아 주시유 KC 다리기 냠레들 남롱초나 지망 어제 속배 캐나즈 공스타 모티 냠레 치그시 급디디 나즈 속배 게나가 수중한 상매 디송글레가 캐나소 시제르다 차긴디 야구 이메 니시무스
0: 디 차긴 야구 인고치
2: 감사 고김 피란스 체나니이나
3: 나 52 세니이
2: 아젤라기랑 오시기 암라 임베
3: 이 랑워싱 위베
2: 카산기랑 비디 니에 제뉴유
3: 오시이 대두게
2: 모라세 홀라다 님도 공스네 카체브리
3: 카체브리 에 디카스레
2: 아 디 공스네 카체브리 스나 공스네 카체브리 아젤라 디 오시이게 기랑 케케 소모 중에
3: 세모 중
2: 아 나 레오도스유 니에 주인다 아젤라
3: 야 라 아씨, 범어디 있나?

0: 호주에
1: 노
0: 나란히 대대제 셰도
1: 레스
0: 옐옐 랑게 시일 따도 야우치 자기 야우충자 야시스이
1: 걔는 말이 시이 뭐시 숙시 야우시라도 옐 로우 제과이 겜두고
0: 수고 멍시 야우 카세 유네 너 숨절리는 쿄르쿄 죽다
1: 지담이다 전에 시라게 타가 옛소로 드제 시승할 수 있네 라키바
0: 기스티야 안간이 되메다 포메지도 맞아 딱봐 뒤 도와던 게 되네 야호지베
1: 슈자 슈자 도와다니 형도
0: 드링에 라데게 사제 시아취 시이게 랑치도 루도샤디 다 잡으리 디콘라 소시다 게조 쳔지 뭐 랑게데 딘제마 삼네 녜 다가슴기
1: 맞아라 시이게 녜 소집자 녜 그지 닌자 치기
0: 닌자 쳔마 제 게조 마리 창고시에는 디콘라 메균 포드네 랑체가 용과 삼주 이내 지일 삼더듀 뭐 랑켄게 시샤 랭게 주부유자 랑레 랭버케 요마 삼제 세가 요메
1: 동의토 무라르메 겸포야디 얘기 주지
0: 시 체자 타부도 내주 잠마 제발 하자 안내 수대미도 무랑 탄데 수대 직도다 민간에 되바 차샤네 쇠바 퍼스 고시 큰일마 되바 샤쇼 제부소 라니 탄데 수소 용보 매베 간라 시일레 라체 제후시 디랑원의 시에나 코부지부지 마시베 따다 탄데 미치게 시일 따도 란레 약 체토바라 모란 고야디 제토바 란 시이 불조 징원의 체나 근데 체도
1: 디 시일이야 총샤 사브사브시베
0: 리스 초시
1: 수이나
0: 란치리 토뉴 여러봐
1: 아 토뉴 여
0: 부디 데스 토베 갈라 차샤 양초리 시이다리 지동 멍시 여시 마세 톱제 대화 양제 토시 딜레 케제디 레스 양에 갈라 년금에 장 모랑진다 대화 준비 제 토시

0: 야비.
1: 에. 지게 말아.
0: 지여정라. 쇼다.
1: 대놈에 된다 될 사지 기란다. 저도 자유.
0: 전 기란 쏜다.
1: 나저 공시 뒤 광기 레쟁 물가시 수도 줄이. 계승이야. 주준 급제 물가시 당 거 예자. 다들 저래 가는 의미도.
0: 전 선도리 레쟁 물가지. 저거
1: 대학이 나 대선배 제제 대유 나 조공세 타부도 멍을 굴교 제모도 배 내주든지 체뉴 요마르다 내주든 실 캬르비이나 공세 신다가 응은 롱을 링가 용거다 급디디 니쇼 체르 조지
0: 체나 응가네 응위비 여주리
1: 응가네 응위비 여주 십지 줄로니바 니멍가스고 혹시 던더 제르 가시 각조 지글다 각자디 디 공항 가 보내던 더 제일 귤다. 던더 야다 슬름는 십지 시대 각 죽지.

0: 아저씨.
1: 감사. 대셔.
2: 단도 주지 있으네. 고추 살레 없이베.
1: 그래.
2: 란치 쓰기. 단도 계란이 좋아 되되나. 녀지 와라. 자동 라스용의 생기.
1: 자동 라스용의 요마지. 이제 이는 가스네 춘차지. 란치 카리토리네. 피순 속고녀지지. 체장간이마도 자동 라스용의 민도.
2: 장군의 김마섭도스도.
1: 두에
2: 他是不是傻气的哦给了跟着去给我五天一个男孩一男孩五天一个男孩不过三郎的尊里里啊嘞他现在有吗的哦对哦对哦对傻气的这是天气

0: 토스쿠 아 잉다 그래도 세대부터 구해
1: 사실 등자 대니에 유하시베
0: 시이게 렌조리 멋진 모란게 딜레 야가지 러지도 니에대 야호도 슬럽지 가르쳐 퇴부도라 니도 가대 닌템시도 원에 베라 한두가 조디 광키부도 사지 신다라 니 체크지 렐라 토마리
1: Tupso churri rishi kyebduwa.
0: Oh, rang hartunga.
1: Chogo ga chiba. Hatsi. Tanda medo nyo shingduwa.
0: Mari, tiri. Ri, medo nyuguyu. Ya, chutunda.
1: Gwa mari, chiba chaba, kala sudu.
0: Oh, yonga, ranga tatsida.
1: Chachi samu rangai chedu, nga kye tanchi kachiga.
0: Rangai shalash suyda, shinda ngare suyacho.
1: Chena nga saya gu di kyu zhba.

0: 라민하세요
1: 우지님하세요
0: 아로하세요바
1: 로주
0: 랍작네임바
1: 랍작기치좀차차럽죠
0: 아드리샤르드나데트비아좀드랑용서한데다
1: 용서가보시라도
2: 총진자스케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Gigi Roma, Nanzu Bugu de Ningjian, Jan Galesis, Nanzu Wazam Tonda, Kendis Mode A.
1: Nanzu Sugungi Ame or Me Sokun Chit, Ame or Mason, the Pemper Mango Yodi, Ame Womani Chibar Chiko Wedding Chung City, Ame or Menang Po, Chibutano Lokoe, Tuchi Yuzi, do you? Julashi Lubudulin Chito or Chair, Tadon Ame or Me, Chibetim Gon, Nibuchir Dong to give you. Chibet Ulam Guneta, Matuba, Shane Sogan, Ungo Chito. Tadon, she do, Shaka Payan Chet Madi. Ame Wome soon, Chibuzeti, Ame Lupon Lars to Chibayan Pamper Yu. Ame Nume de Gentan, some so de Gen Ponyan, Chemaro Dangto.
2: Bango, do you never see a good? Jing Jinging ah, Loxia turns at her. Bala, you see. Logut ah, Buguso, Jijor Sibat ha. Jinging ah, met ha, lo. Sola. 농소 피저시규 땡고세고 니 말라비 유지세비 파르상 방리기 강반제조나 제야고소시규 땡고세고 숨 간점름부터 연자 땡고 송주타 까바 희신 강기 친구이다 워기공빈 작자타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타 매수 종족기 개과라 무부거규 땡고세고 시 징겐아 칸베 나무이소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땡고 세고 나 메선 지시에 도시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보다 메선 지시에 다 요새 균점 줘보소 시규 땡고 세고 추 징겐아 메네 샤도 시규 땡고 세고 뒤 레니어 시링 메 피주 세보다 차라 잡소 메규게 년게 정신 땡베 레가 시규
3: 黄河入海流，
4: 爱美节我要走过。
5: 创新发展，乡村振兴。
6: 创新发展，乡村振兴。
7: 美节啦，美节首都
8: 入祖国。

0: 가족을 가시가 좋으세요.
1: 좀더 비우니 다 생각다.
2: 이제 이마 세우자.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자.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 지. 지. 지.
5: 아와 원네. 세부 미코나. 강가지. 나와 서주라.

0: gelin yu kabarang cha lewo g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i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 bi tang na ye di tang di ne xi ge ji lu mu che di ku ka ji qin bi tang na ye me jie cong kang luo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uo ge lu chong tang bu ka ji qin bi tang na ye me jie cong kang
1: zhan ma ji ji ma bo 中国陆地战争的灾区给搞不起别，绿色通江，巡逻车队别搞不起别，中国绿色点兵通江，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绿色点兵战马通江。何不去给我谈？那就谈吧，那干部说的，那空点不面子，越发那当哪位说出看了皮大，我们就给这里人民写这的，俺们领导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问，别当事情的。 나와 너소동아 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매지 나타 나와 서주 하나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타 나와 서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치네 게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타 나와 서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셔주토네 게게 나타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당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총기 진관주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총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2: 코위 결원이 독지자 민바라 려와유도 조이 준된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냠전이
3: 千不一吧，俺这心的心，北戴河坡镇入局前，娘总没闹，拯救小龙。那我文呢？再不一个呢？刚刚去，那我石柱郎吧？那武呢？再没进呢？吉达去？那文吧？那武吧？再不没把锁给玉树娘子，能中起没？那文那对他就结果子，真书堂了撇的。那我文吧？那武这吧？能书懂？这出郎吧？那文你再做玉子，真书堂？那我这堂进来了撇的。
4: 我们路所见看见，在酒吧做五几年，他上个小区住几年，改革别人不当官，那位七九面具越起来，分在亚拉托布面的瓦杰给其他人都拥挤起来了，特别是，他的名字贵呢，一米多，当街当十几层的，大壮提醒一米多，偏居前桌，这书堂改用给冲击亚拉人预备，目前那位地摊的呢，偏女人别过年，那位年度拉出奇迹，过年给那位地摊三万元。
5: 三年，他是冲击领过下人，爬过从中给一张，看望着。 两个月估计出入境啊，按你出。三年，他是中级领过下人，爬过从中给一张，看望着。两个月估计出入境啊，按你出。

0: 고지다. 나 나로 줘야 하지. 그거 고지다. 몰라. 고지다. 몰라. 네 걔라 쇼 퓨처. 나 종이 토스 난다.
1: 아춘. 몰라가 장라. 감이 송고 있송기. 몰라. 나 칠 주의다.
0: 몰라. 네 걔라 쇼 퓨처. 나 중부 종이 토스 주로나. 디기르 딘데 코츠 티요지. 종이 미팅 제 마지. 미소제 시 마지. 그냥 아 이치 난다. 종이게 미소제 시 마지.
2: 제소. 미데 쇼 티로 제모.
0: 오늘 딘데 제 시 마지.
2: 라는 탄다 제 지샤야 고급스 제고.
0: 용아. 몰라 기라 쏟아.
2: 다친랑게치토뉴네포브리 엠지스야라 랑게미신게토마리스기 체자
0: 아이라
2: 라양갸 포겐벤 나마쇼다 다친 인지체 독주체우리

0: 선종이 세 하림바.
1: 얘랑 셰비바. 좀 없이나 지켜 말이.
0: 영아. 뭐 셰나. 얘랑 선진 셰유. 다녀 되면은 요쇼.
1: 예. 셰다.
0: 장계 황부 심샤네. 선종이 세 삼나. 하람 카프리. 이네 타기 잠구쇼게 순종이 류기 속이
1: 가디래
0: 또스네 류도 갑시 순종이 다교 오퇴 연구지

0: 别撒下。
1: 快些走。
0: 这就不需要拖延没多。
1: 快些，弟。老三没入水，要死。
0: 就不需要。
2: 钟毅，他那个你看这小人。
0: 再不把钱，出去别给人。怎么做起？
1: 조금 더, 그냥 쉬어. 쉬면 되겠어.
3: 조종이, 저를 동조님, 멋있잖아. 나 좀 황보 숨차게. 그래 소재배 거진 유사, 스타당 고삼주. 이내 그래 시소를 토니 남노 독시 제심이도 세상 들이니 잼치면다.
1: 조금 더, 네가 매봐. 솔직히 면도 결정 뭐요?
3: 정주배. 내가 그래 가서 그래. 손주 이게 점주고서 세제 잡 타면 좋아.

0: 게 광고창기 정주구셔임 시기베 키랑스 혁제니시 세 정주구셔라 뉴스 당가시네 예 세탁지
1: 내가 구셔없이 니 수레 혁주변장라 키랑기 감염송다 대대나 혼사 초치 이부자 안서 뉴머습과 용비 수가비네 세장이 비로소 쇼
2: Listen.

0: 또다 개체부딘지 낭낭스 맛이 가리바 야다 공전등미지 또는 라이메
1: 공을 나베트 키라님도 시 키라모도 준의 살롱 좀디 녀셉 싱그유 공전당 자마시 딩주마 강교링지를 주오지 방미세기 심의 용주야시도 녀키라라 정규슈야슈 딩주마게 링전 먹답시가 용뒤 외란 차지도 제비나 다청 방미세라 동의 용유시
0: 다제나 중기인간수다 카토르베 在京의 중부인부시
1: 군이 진주총총지
2: 孙忠义 孔妈的 女不是 孙启松前不以的 你台湾给 我老不是
1: 公儿 当天推播的 对不起 孙忠义 家去拍了 给钱呢 说了 俺去第一年去 给这些 你给他给 金追马了 他上村西给 可不可以学习的面着 公儿 没得咋咋呼的这 铁松能有吗谁

0: 랑하래 총다디니 또 네 타치도
1: 미라스로 티제로 롭스야 오스케도
0: 아
1: 마보시 마보시
0: 다양조 티규베 기제니 야 오제 쉐다체 디데마샤
1: 양조 티구에스도
0: 아

0: 먹지셔. 혼자 드려 제비나. 디.
1: 먹지셔 봐. 시다. 소련 소게 제아디. 녹다 튀부시디. 네 주디. 나도 타지야잖아. 네 신기. 폭도 주년디. 키랑 능미 소자. 네 삼시 두기. 이네 나나 니가 메임 소자. 튠디 난 괜히지. 마세 예유는 매미 치지락지게 타고르디어지 기랑기 따저링쟁기 망조다 황부창의 요거 상무마타니 기랑을통도 부시험부시요 마비 나디에요니 고다시 양해슈가 자비 볼카미나 가디에도 공을 세자이신 로피토요시 别进一江山有药者。

0: 진주마케 링구이터모 제베급로 예 총미스트리니 시어리 시군하러 급제 직심 소로스기
1: 제나 그랑게 수노
0: 그도 지도구에 兄弟 형제 다다리 중인문에 대단지 친숙해
1: 헤 친숙 소라마 예비다 폐지 피게 레사비
0: 젠더비아스 다리 在京 때문에 他们借罗永不是第一次的 뭐지 这个人是求是

0: 巴拉，你家没做事啊？孙卓英，西门都是的。
1: 뭐지?
2: 라
1: 마시네 녀르비
2: 라 카리나
1: 녀 다천 링젠기 유미초 먹주기 괴자 마용의 쓴비 마시네 녀랄 시호 녀소디 공천당계 겨우지 나 공주다 군제 가키에메
0: 기랑 공천당계 겨우지스라 키랑게 나스데 나무순야 하세
1: 고급이 오지 네 제일 让了咱们谢绝

0: 마세 고쇼 탄테 네보다치 마괴다 제제치디 고즈다 마쇼베 덴비케 아유 계란게 영화 중원에 치밀 하르지기 고쇼디 모토네 지바
1: 아드시 쉬쉬 리성진쌤바 그 두지바 다전링젤리 용야 미유카리바

0: 你公你了呀给这忙不是点儿超级内子呢让个天蝎的对于通通进来啊你人不进把人家咋做个结果呀超新进来呢让别的事情解来就养不去你公你了呀给这忙不了但你养他贵你也当是过你公你路的吞不进你贵的呢开心不是这样平常这里啊这里的吞别你公你也不是过那是那啊你有的天然了呀见不休息
1: 他们卡拉塞茶杯街里啊，南山人也有啊。我了，严肃看么主张是街边街里啊，西南人。卡拉塞呢，人工卡拉塞茶杯街里啊，特许忙不及破坏我所居住啊。现在茶西桥的，你来把呀，苏龙没到啊，当然是促进我所个两百所街街来把呀，茶跨区没到啊，过我他们懂了也去啊。现在就呢，人工给你年当养大过去穷呢，就是你个呀，偏到进步啊。可是，卡不呢，你不得。 啊，人家接不呢？人家不少钱不呢？这种没这个事。第一讲了呀，国家定的清洁的，接不人个嘛事。可是，顶这是业务呢，你也不就没过过嘛子？这东西呢，哪在一年的事？别那庄子定了呀，小伢接不呢？六百个女婿七八的，经过交接，这个月子差可就到王子居住去交呀，那个钱不少。顶这算啥第一呢？来有的我同别的呀，那是当个啥个女主人的通过。第二讲完个，啊你，今年接不呢？
0: 亚秀人不送我，但一年的兄弟看了呀，连个七个人，人不一呢，俺那第一个差劲，顶着亚我妹子，亚秀穷人呢，可有你们了，传送给白天他的年龄呢，亚秀也送我，顶着是年不一呢，俺那哥哥金牌给记者的托你不穷了的，留不一点马脚吧，他个内心的气卡了一年的，女秀穷我少个开就忙不起点了，鸡蛋接不一呢，小一两年呢，得秀是。 但一年的人工年年被推举的通通就算账，小演员了呀，前把队长没把一年的，过的军队呢，小年了呀，阿老杨氏接不一呢，留不了呀，内心没用我了呀，偏到心不好。没事，人工年年队长把传送了呀，拖拿起不是？刚才是呢，你可别急了，下年录的主，这东西呢，先不给他们几个院长，前面跑了吧，养卡的不重要是。第二天见人工年年队长把年节看吧，杨们呢，传送节的开心不是？ 晓得咱们呀，正规学校里呀，人工你的设备机了，蓝色也能用嘛？刚拉规矩设备机了，可以浪姐，装卸机了，要么呢，出口通过。停车机呢，会有快也的，每个人力设备那我定的用嘛？现在这人工你的呀，车里的准备推出，也许的，这都是呢，也浪姐，确实也清白咱们是。推出干嘛？送去咱们来研究嘛？ 因为老乡那里呀，年纪没胸开背，人工年纪没呀，别的事都当为个女不电影和送过。嘛在新竹这边出来呀，人工年年给你干嘛啊？干嘛就干嘛你说干嘛送就，确实这年年推出的呀，对接，那干嘛就年年的别的事情也没得，干嘛送就年年给的那尿当情绪也没，热就强，对了呀，对接，人工年年也给推出人工年就没得天天拖。
2: 接着，这两个村里的准备工呢，人工的年年的得天上来了。村里去开了团的三天前，是某天的，下面阿姐们给村村举起不是，轮船车的，苏北下岗路东头，写的是罗哪？轮船车呢，苏北下岗路东位，在端开着些，苏北规矩忙着当不他，三间南去接女菜村村文产们，接不送这车位呢，女菜托娘用旧的工地当土坯，第二，村里头工地开林车去下岗路当下给车的不接。 下岗不当也给吃得不起的，下岗不工作，村村前辈，轮船给咱队里呀，想去开车开些个日，车趟不停的通马，车些月了，车在进站去，苏龙店边绿色这个天里，苏北记者村村前去，女店给吃得不起的，日娃儿啥活日，苏龙店边绿色干么？家头我住院子活日，别呢，恐怕给不得，赶快寻吧，日子吧，包了给不，抬不着胳膊，下着车吧，出街给不说日。
3: 绿色提出做苏北南区十几十九年绿色扩展几个月的，天天你不定的，石洞里啊村镇塔苏北江大前不一呢，团员任务下岗不在地区偏到月的，提出用给偏这点的石洞宽的村镇前不来一个月，没些石洞宽的村镇前把点解苏北记者马车土不一呢，实际是碰着牛肉吃不饱，下来了苏北实际买不苏北记者讲马车西北。 铁路部给蒙西七七七七马路等个月，铁金边，俺村铁路部去屯住人心的蒙西宁七三几个住在中马边窝，女菜托娘三不西七个月的。车上，石洞宽的村镇前呢，开上个苏北荠菜，羊肉清洁，菜二斤几的力度，天天苏北下甘露做菜，活着住个月不大。
2: 야나 티네 샤감 주고요 말이 계세 모토 샤감로 당고 삼비는 빙원래 뉴세 대외 마외서 동 채우지 도스제 두유 정부 침비는 소주 미다외 대탄 기념 그 총 하장기 대부여지 뒤에 서동리아 춘진 체배 자긴 워 수불 정다 체비는 수문난기 세지 매부서 그 균균 체토부터 멍신 닝섭 사치 체제 균균 체교를 편배 마세 샤감로 친지 유진 갸루 민주와를 응얼미신 내교를 편도여지 초수문이 원소라린 체조배 륜종기 낭견타 제덕 추구 체고로 마세 균균 훌미 체구지 디테일이랑 안조 탑시 카세지유 탑시 당구 디니 수불 정다 체배 구급 중컹도 체구지 비나 안조 타니사 주두 강고 선부타 디네 토성아 예멜이야 로게 마데브체 도게 자나 야고요지 니부티 안조 샤감루 당웨 미제르 시메 닌다 투주 니젠 시 구지 체제 차제 진상기 류제 세우지 비나 안초 소소 소군 누부타 로츠 가초제리아 대제 류제 기 남잔 지 담디 륜중 체더 조울 샤바타 디네 류제 현다 지제 류제 세벤 누부티 튼토 체우지 비나 추게 개베 륜중 티 개보 규부타 탕숨 개바 강코 쉼부 소기 첩치 초라 교고 조외 륜중 티 핑방 볼로타 개보 추게 개바 강코 쉼부 소기 첩치 초 탑시 숨부 티니 륜중 체제 마루 땅야 티 니바르 토 콤바 짐주 체우지 원래야 균도 제약이 류제 내 고조 부타 디네 니다 교고 조와타 대부를 교사료버 차주보를 교부소기 륜중체내 건도키 회벌대배 퇴주티 진용도 당초라 대외를 회벌대배 균림나 안초 류중타 나래소 체제 수보야 국교당초지 특시시부 안초 장도기 캐주탄 고고다르 륜중체제탄 퇴주리아 구지 원참체제 기란게 유린 균평토교를 덮디중구지 탑시 주슈디니 안초 륜중체가 니바르토 뇌스마용부채우지 别呢，俺村邻村起在他查在人不行，切入灯口脱难姐姐，头扎他台湾人心气，下奈他菜里根没穷光过吃不着，头东邻村菜里根不吃不着呢，俺村人过给女不妈吃主要的，天津白邻村没钱光去吃不着他，刚来经过吃不他，天奈邻村吃茶几，苏北刚来下奈，水里苏就天奈还将给过眼几日，
4: 是王天杰，天津的南端咱们就这组。那么，今天的母亲节，俺村里村里人都看新旧友谊呢。看上去老多卡巴的头头，品种农村年轻的估计确实挺厉害。然后，价格一套呢，珠峰云溪的 APP 的排名男的是确实。确实挺厉害的头头，俺村里村第一名的呀。产生多少新旧友谊？那么，今天村俺村里村你昨天的公交谈见面，看的人都有呢，天然难确实。

0: T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dron.
1: Ti shabsha ju odi chik tsudosh dago nani yandigwe?
2: Gyawo shushdu wala.
1: Nase?
2: Yangwo shushdu.
1: Chano lemba di ti budwe?
2: Da ti hao ma shumwa.
1: Ti lo yeba dru lam an kiran liya kuya y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데
1: 어다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 홍디 보 메타 고나 구유콜 소기 야메니 춘춘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강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내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갸메구라 너콩라 심피 중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미구비 대신 잠배고네 내년체 시토 체력당 튐배고네 너콩을 장저 체디 내부당 년체 기능이 장세 체네 야매 김배고 나와탕 구유콩 소키 너콩 미데와 나초 용료 차기 용토 칭비 당토 폐탕 리미토 칭비 루면 춘냠린탕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베 야매 니츠 튼치 교부 칭비 당토 폐탕 균통 야매 니리탕 대외 정신키 야매 니라 편부유 Yame gimbe, naga gu tang, na chu shuruwa, chi tsor nyamba, go na wa, gu yu kwa wa so ki ne da la, mi xe ki penyu dian yu. La se sa ne, la se nyang zhen lam fu kang men kang ne du bu sarbe ka chu, qing bi tang cong kang. Ka ba ang chang, le wo ge gu chi, chu sum gu chu sum. Si zi sa ne, si zi sum chu zi ku, zha di gi lam, lam si du kwe xiang wu ki, lu mu tse di ku ka chu, qing 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Ka ba ang chang, Lewo ge gu ni, ge dun lewo ge, si lewo lewo. Loke sanne, loko chonggir ne do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u ka chu, qing bi tang cong kang. Kaba ang zha, lewo ge gu sum, dun an yi lewo, ge gu gu.
8: Gomo, qime qime di gari qime le?
9: Bala! Nye maa shurguyu da, bala kirange maa di lemba gari imbaji tibu nanda.
8: Maa di kimi shimbuche? Zang zang kyangche, dende wesek maa ri.
9: Wesek maa nari bala, bala kirasi nanda. Di nana ya, belegi shese rinbe shing maa che. Tendu ri maa, zang zang kyang imba maa che, tri maa rali ya yubbe tri shimishduwa.
8: Wesek maa di... Longo ni shula zong qinbe, lian ba nyingba qin, mui mei ri ne, xu xia lak zi shui bai maa di, bu ne yang zi wa.
9: Xie xie rinbe, tuan zi yin za, tuan zi su zi ki cha gen yin ne zha, tuan zi ki to dam yin ne zha, qinbe da, mi zha wei nian bu xio ri.
10: Wei xie maa, xie xie rinbe, tang zang zi maa.
11: Lugu di gu, wu yun heng gang zhang ki, wei xie rinbe dip zong kang. Poga chong jir chum si gang, guo da ang jie ba, wei xie rinbe dip zong kang.
6: Yami kimbe nang hong tibu mebtang, nang hong kakba, nang chu yangsi tunba. Go na, gu yu kor, lop ching yi du, lo zi jik jing jima dukwa soki, yami ni chun tun si, gyokbu qing pi tang du pebtang. Qing pi tang gi tun si, qing pi lu ni, gyekab ki qiwa la ki yu bi, yami na zi ju si si. Zi xin gi nying ju le ju bi, min chu di, wen tu gi leng kyo tab lam gi gu ni, min chu nang hong gi sawa ge tu bla. Min chu gi gu rim nang, kap kya mi gu bi tang, nang hong la puk tu mi bi to ni, xio gyun kang ya mi ba, ya ni sang tu.
7: Gyun tong ya mi ni ri tang, tie wei reng xin ki ya mi ni la pin bu yu. Gu rim yong la xie bu yu bi, xie bu bu chi la, gen lin yu. Ka ba ang zha, le wo ge gu jik,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度部三百卡住清笔堂南年地堂地年十个字路木切地亏卡住清笔堂南年面接从康罗个重点年同区管不朗罗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南年面接从康 二退季呀，你们操下去，阿公和龙单位常修修，落叶爬着你过去快递速度，三退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悄悄养过头了，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头白马切，我东养干部行温头，去了这对落叶爬着你过去快当不能堂。 二退季呀，你们操下去，阿公和龙单位常修修，落叶爬着你过去快递速度，三退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悄悄养过头了，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头白马切，我东养干部行温头，去了这对落叶爬着你过去快当不能堂。
12: 大娘，张阿姨说，这里来多少都住过，这还第四次去吧？开药嘛嘞，让婆婆老亲戚的嘛嘞，喊你放的排球是单吧？爹哪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嘞，车站站的军亲们都拿。张大姑，也不去吃鱼。叔叔在门口了，带些喊你放排球单的这个娃儿，都是些干部就站起，婆婆单，叔叔在门口了，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球鞋单呢？
13: 这也不是邻居，
12: 这也不是啥啥，都是要做苦些了。你让了排球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13: 韩立芳的，我那要多。
12: 韩立芳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7: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芳从康，公司康林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小兰皮，杰克布洛特卡追韩立芳从康。

0: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바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당 다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구도 켜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스르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더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시내 나을 숨보다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18 승기유배 리기 봉부유체네 숙덥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滩金边浪牌都江忙不通之余，混着云朵熊浪滩米林外砸滩脱了，养那国姑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边拉通瓦蛋儿国通呢对不他。 갑자기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랑 고미 우루에 반냠심에 양러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해징 교칭월 양안에 개발타 교칭월 양이슈솜주 유해라 교칭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르송내 추통화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族前面虚土江南人物系成语彭州年江给追自家学习时昆州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点南边我了求自己激励习主席我咱们有土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激励给主咱们有土不谈中期激励我主咱 年期吉利十九站，江期吉利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人，吉利端着呢，教主牌教徒班，行在下江教务员。江教座今年在当托旁个教课，每个车过三了点呢，督促郎龙这边那边的下江几千年搞完难。 推举邱新九。强砸弹托以江阳米九儿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军为了绝呢？强砸弹你错那个恰金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军为了些呢？强砸弹你换做恰是点杀九位，几度点别轻细细，换做第二吉星，第二擦龙球，他二砸弹他十几度敌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细月。强弹以设施前面托长的叠别塑架盲目让人说是错而旅行器与以狂赞南亚米教官龙武吃东西秋季吃毒可谓军他切密度信心器
1: 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预防那当那位苏区看了批答，我们就给这些嘞，人民实践的，俺们领导出了，过年了，我几亩地了，年前给孙奶奶出位，地当是青年。那娃那苏东阿当四处浪吧，那娃五只扎巴说的，那娃地不面积，那当那位苏区看了批答，我们就给这些的，起来给老在托呢，人民实践的，俺们领导出了，预防那当那位苏区看的，那娃我不当，那娃张世清呢，给了。第六个那娃是几年？预防那当那位所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适宜。他的卡巴狗子起来给小猪托呢，给给那当那位那头了打更轻易。
2: 预防那当那位所去看给这趟几身屁股被运营，那当那位那头看了从高头拼命十几年的样子，高股档高速股来没过。
1: 他身上呢，他是中级，尽管去

0: Nornani, Zemling Yangzeta, Tone Chigangi Mozart Chewe, Mudun Soja Shin, Lula, Tangara Tetube, Kuluta, Tibutin Buyubata, Narja W, Sashin Chewe, Topche Subuyula, Tangara Chewe, Kuyula Chetube, Mixi Jenki, Ula Marashi, Nangamane Song, Sadio Tho, Subchidab Chewe, Munso Orke Shin, Tirden Minamki, Nonala, Satu Chusin Shebe, Tsenye Dahi.
1: 我的家有当地小草树个这些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하영 털려다. 아하. 다다다. 야. 좀 뭐라나?
2: 나 나다. 이거 뭐다? 이거 지금 뭐다나?
1: 다다 니 터티.
2: 대디티.
1: 아야.
2: 야.
1: 나.
0: 탄다. 자단 토키 도제나미 남키 노르테네 테보로 교구츠. 진념 덴베 크리더 브르토 쳔베 기당오베 주류 차자 코르신치. 여체기 케도 파베 사드 제념식 추비헤. 계보의 람파

0: 내가 밥이야. 내가 자자.
1: 왜이래? 아, 가마 가셔. 한번 그래. 하대. 시켜. 아, 다시 연애.
2: 다다다 락스.
1: 아, 락스. 하게 어디.
0: 야, 도스타시.
1: 현덕 나산데 저 이달아.
2: 또
1: 바로 차 때문에 이제 통과서 한다. 요요. 요 배터리요. 아야. 다. 좀마도. 해. 한제 글락가잖아. 아야 글락처. 티치리 제티타코 얀젤리 똥젤 건젤 타티 루토자 끼운데. 어 저솔라. 큐레스 마구나. 하타 야고 월마 타트리 디디나 테 총소 후메 바쇼 오조타타 티기 냐체네 오 타트소 테 카카라메니 키 야고타나 솔레리 마토베 테 소조진나 체리데 초자 레지 몬보트나 버리 타테 이니 데디 타체 똥시나 트소 트수나레 치 타데레 테 멤바리 아레리실 카카라메니 야고타나 탄 티 초초오레 마토 탄 노마 노마이나
3: 他的名字是做我的他娘见做我的老母他听的这种创作和名字我老师做手脚和名字他问我的他娘见他也不能够看看名字他的叫人的这波名字那么多多节能名字能与错天的春长独立那那了都是电笔熟悉月笔等着可以他长期切月笔出来
1: 来拉不了车头，我讲，多节能没我那些呢，长期切了，铁不如就先别出车就你来拉不行吗？是，况且长期穷了，没车头边出定通上，刚上西马在特面是。他哪里发奖？热，
0: 那等我给你出车没得？没得没得。
1: 他毛里是通都屋里装着，热，屋里发车通着没？热，热里，热里发车出没得？ 没得没得。
0: 마우리 통 로다다 갔다.
1: 아.
0: 우리 로고 춘 춘으리.
1: 지.
0: 거바트.
3: 닌지링 갈래게 바규. 도제 넘이남 시네. 근게 체사를 립스.
2: 제니게 노트리자 바티야.
1: 다
0: 노트리니 촘다.
3: 俺着啊，对呀呀，没呀呀，他就送退货。呀呀。特别不行了，全班穷的呢，大家的娘们都出错了，找个就月饼，出错了，就个钱不有，出错他卡车位拿了那么，那么些天立松位，能没那么落地步，跟个错话解巧。 能就创建了他的装给抢救的月饼，滚子的前面创作写笔名题，杨先加起为滚队的招人团员，没得没别。

0: zadaan thu, to jen nang min nam dikara gungu shibu du gu ji hi. Dikara, gundu su chu zi ma shu, le gu ru o ki du sum zu ru liba ma se, tak thu labo chimbo tangi yue bi, kuru nang du tup che yu. Sa xin che bi soba kang bi, gungu cho sop sop shik ye yu ru pen do yu. Gundu ma lip kong kong zong ne bar thu, gundu me la bu yu ji wa so gu.
1: Ta yer ka, ta se huwa pa. So gordi di so la lera oma ta nang chobori charpa o chuzi chenbori ta tingi didi yerka horpa didi jibo yagbo tindabari didi konga golma ta gunzal charja chardu konga mena ta chonga longdu chonga chenbo tindari ta tingi didi ta se so la lera ta ta jire na soba goleri ta ta godu o jo an donju ta ta ta suti yagbo zongyo mazina Tā gungā mē mē yu tātā yāgbō tiyāk tā kūwa mā mī nā Tā sā kān tōng sōng tū chōngā chēnbō tā wā rī
2: Ō, tū sō Tōng, ā, hē yīr, mō tū chēr, kīk lō
3: Yā, yā Ya. Oh. Yelo.
2: Mai.
3: Oh.
2: Ya.
3: Ay. Hai. Modu pache. Ai.
0: Ame, tende jing kale ge wen ki, phob ni la ne le ya bu shi shu zi du. Chen be ki je mo ge dan ne, phob ni la sa ma shi bu shi so zi du.
4: Ko ni ta go gong to ji so gre.
2: Mo mo su xiao.
4: Ya ya.
0: Ma, the goodness condo 社会民众为金藏囊 사드토 소롱 괴베 예베 샤모 쯔바라 튜즈응이 진식 고그지게 멤버 림시 로바타 퍼부니기 레가야 차르바시 남미초 냠도 좀네 심세라 저웨 튜라 립스
5: 아이 다 모모야 고초다 거기 다 도사쇼
0: 장아르 체외 군두기 체모로 샤모타 르타 냠토 체제 제베 퍼부니키 닌지기 녜톱자 세토바 초히 쳔베기 타동 강베 르부차베 노라 심제 지기 유나야 도제 셈나 응아스네 띵츠히
5: 어 땅에기 동수 소경 미비치 소냐 차딜 타 조모모
6: 그도 그도 마비 타교 자자 자탈 이치시 타디 멤버 들어오르고 파리 답
0: Ай, 남게 요소소 조배 초안이 킹자시 예신 유리시 장시 탑난키 매지 협력도 여신 도제 능미 남라 창아라 추 초섭섭기 초나시진 권조냠도 대디 니메 그 조배 내추 냠주 지신도 사퇴토 조보츠 개변에 정인을 왕위 디기타 제외 리우식 좀신치 콘체 양고르 경고도 괴베 람비토 나선에 초와라 슈퍼메베 로도타 도주 계유라 계보와니 사감 토키 네보와 자마세 진네 균진타 닝도 타르베 돈다시야시 조보츠 계보베 람바라토 김사 지르니 콘체 유체제라 콘체 정이기 초도바 데네 정중 캄타 시류냠네 제베 루리 세제 치시히 콘체 메타 정중 캄니오와르키 제베 균장네 시드윈냠네 체체 시네 미름네 미르 파라 예베 균 희제베 이치 체신히 덥데웨 짐주 차긴키 네디 초드 챙겐초 나레 마웨 쿠급시 지유옵시 네디 사기도 지기 망초 이낭자 유셴네 사드 차샤 되바 용케 이낭자 창메 차로와 초디탕 나로웨 디키 데마 용치 레겐 뷰타 뷰미이 던틴 지미 예웅 편종 리제나 네사 란도 시바 젠뷰 슈주이
7: 사디 초아 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 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 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셀라몬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정 취 서동 효규 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 난 사듀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레구다 레구다 레구다
1: 야 가져가
0: 씨 자르도 뭐 얘도 너랑 비싸지 삼지 고고 뛰지 삼지 땅아 저 고고다가 요배
2: 아 같이 아 씨
1: 제니 오신 거 요배
2: 고모
0: 좋아 나 그게 요배
2: 씨 뭐 켰다
0: 씨 생겨부도 미디 쇼시 요배
1: 라케 제모 송와
2: 고모 좋아 안당 다네 얘 산들이 얘 다시 쳐 키나 태시
1: 영아, 왜 니 줘?
2: 나 지수

0: 노부 디링 기부 중에 아
1: 기부치야
0: 아지 요 라수인 봐 나도 나 혼자 같이 유
2: 어디 지나 주신 가르베
0: 지
2: 나 대모 대 대비 말이 나 대모 대 칸레지 대비 그제 교류 무시 못 써 오리 디제스리 니에포 라샤 가스가 세네 니무죠 제사 지신 대로 메조 삽죠 다스가 요미
3: 나도 초조지 광칠 침비 보도 뭐 좋아
0: 지 도움 좀
2: 진짜 어두스난다 니에피밍을 하하스 워치 롱아다로 지기 지난 니 부즈치 불로 두두포로 마스다 구두 뉴장 워버치 코어디 그스 대 용비나 지난 니게 나 세바스티오 용도에
3: 아니 드레스나 지난게 나 세방다 시안난다 그스 부 디스로들의 통주는 옛람 사자 와슈
2: 좋지 나 토시나
3: 한번 잔당 마시
2: 어디 니 가방 자기 토스슈스
3: 레슬레스 톨데브나
2: 토시나
1: 就像了，
3: 马杰有理，他能说。张哥，我是为了，我是为了，我是为了。钱呢？张哥，你不懂我怎么样？你不拉下。那么重啊？伢们的养老给是最重要的事情了，对吧？对我，比我们那个大妈都要记住的。来，伢家，那是了。阿姐啦，今天给不过去就，这个是钱不？张叔叔，你不是一种哎？
4: 托木琼，
3: 今天
1: 是一种哎？
3: 托木琼啊。
0: 正好，明天拿一年光参加赛比，等你没穷。
5: 那不，让我们这么些的，明天拿罗姐列队队去打，提前列一出，俺都不去管过这鱼，也不去管伢子些。嗯，
0: 那行呢，俺拿罗姐列队打水。
5: 他不是，那你把不去下个比。
0: 这下打蒙我啊，蒙我西，蒙我西我，哎呀，蒙我啊。
6: 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蒙我西，
0: 小虎，天气顶着些多面，那些些马东的，不过还是性格热，
1: 小虎让女婿，就叫好汉我俩拉肚的，天天吐吐要有马戏，让你不点也有马戏啦，日没吃着心也有马戏，就叫给天天子，你他我有些钱，你还不买了送去，可是年终新年上是吧？都都看嘛来不及，就叫小虎，小虎，吉祥去，哎呀，对了，等我们去蒙古去，蒙古啊，小虎蒙古啊，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古去，蒙
0: 小虎，那蒙古是蒙古，怎么啥？怎么是肉？阿妹这龙马的内容有，舅舅，爹爹罗用过谁？阿妹舅舅才阿姐用过对，咱哪能摸那么多对啊？舅舅，烈士呢？阿妹冷桑可把狗血养过，让给切兔不对？兔吧。阿妹啦，爷爷该才阿姐，那蒙古啊？
1: 小小姐啊，
0: 烈士。

0: 그래도 쇼저다 저와 채투지베 저와 채비 모타자르미도 장치샤다 부족한 상관 세비 허환님 좀
1: 나다 발라게 나니 볼 세비 님수
0: 예 허환 라세 좀 쇼디다 도도 도가데 가스가 세비데 님수
2: 니도 많이 사슈나
0: 주소 뉴스 접심에 신이 녀서 주대 배도 요마시
2: 전도시 요마시
0: 喂 ，Kamsa， 进去聊个音乐。 你不落下 你多吧， 你也算熟悉。
2: 喂喂， Kavalis，
0: 不累， Kamsa， 一我向前一日， 你也不向好汉日。 不，
3: 你让我送个配的，我就让去拿钱去。
0: 啥子都管用。你还好不穷。爸爸，咱们啥时候还用啊？我女都不拉个生命，给他老公送的。可巴多。好汉，真不愧你，多谢你们多点心，都是你生命无用事。
3: 我老娘把老怀孕了，怀孕没多，夜里点点，我这命多啊！完了，完了，完了，都我看见说，那咋听不懂啊？
0: 我们才追接下，让你看把姐妹吧，看看也可以。
4: 哦，当过老三呀，姐下。
0: 乔兄，陆队你到了，拖欠了兄弟，我是刚这个意思。那边姐不会别过干了，旁边看望着多，他们是你的一手钱活的，给谁明年头月呢？不管你这，
4: 是我最会就消息，今晚的一手之一。陆队
0: 你到了，拖欠了，我好汉个把位，搞得兄弟们羡慕死，
4: 俺看看羡慕这，不过大伙也会见面的，还没有别人。
0: 我呀，但不过你的指望谁，先打见面。重庆去向好汉，今晚破军我们下不去了。
1: 拖欠了，我了，学哦。学啊，学啊，拖
0: 欠了，学过。
1: 好汉，可拉啥鱼给嘛谁？哦，来可拉啥着？
0: 着，可拉啥着？是，着。

0: 랑게 허미지 랑 아무 잡을 수 통자 아니 진디 다지 남노 팁스 뭐 좀 봐.
1: 치러 친배지 어 이거 아울라지게 나 딜때기 나 얌챈주 칸이스는 나 주고 줘 봐. 디네 아울라디 나 깨지 망고 치기 시다 시해주 디네게 나도 추체가 용비 이네 두기 두기 아니 디네 가발레메 하고야 민두
0: 디네
1: 그 정도 친제 아니 신의 5년 더블라디 투주

0: 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的你这是
1: Я молом гепс.
0: Я дю.
2: О!
1: Кина цохтуу штуу.
0: Сүмүн ан куу югосун да.
3: Ида, ида, ида.
0: Га робу нимдо каласа чимби. Не конзу цаму деге даю. 아라 망고도 니이 그래도 아
1: 그렇지
0: 나 영시다 도가
1: 야주
0: 나님도 간동시
1: 영아 영아 띵년 여바지로
0: 让 你家 그래도
1: 넌다메
0: 팀들 연결 미도 와 쉬다 아자 디케 링민두게
1: 마리 녀데나 워셰버다가 람사 디오 람사 나비게 다니기 봄춘주 됐다 두비나 모라 포스타 춘점 마시
0: 난타 뼈라 이내 가라니기 가지 마 집시라 뒤지 숨지 지지 지게 차비 뭐네 쓰이다 계지란 쇼비는 디난 기창마 제종신 좀부 메스 지그르 봐 든지 삼로 코 없다가 아니 뭐네 갑이 싶스도
1: 갑좀 좋아시

0: 그냥 가로 거래.
1: 몇 당연히 좋지 시게. 나는 아무래도 뭐 돈이 인배. 나도 너 돈 우유. 파키지 돈이 좀 마시게. 보메.
0: 잠시 봐. 비즈 시키시다.
2: 지 왜? 고소 되다. 아저씨다 레드와.
0: 지 개블로네 거 시기도 왜?
2: 지.
0: 이게 뭐야?
2: 이게 당고 돼 아.
1: 지.
2: 자.
0: 寻找.
2: 寻找.
1: 我自己说这个吧，这个吧，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浅，太 着的，着着着的钱。
2: 云南云南，
1: 你们两个东西可别走，几点了啊？
2: 夕阳还多少钱？
1: 恭喜，那真的，
2: 云南呀，恭喜有毛钱
0: 了。大
1: 家，
2: 恭喜大家，你们都阿达
1: 都，你坐下来，弟弟，毛好，有没？
0: 多大钱？
1: 就我，看不啥。年明了月汪汪岁月寻找给传闻的道义看不上
2: 别的大姐大姐动的
1: 阿姐我是你们都爱的动的出现的没
2: 阿姐出现的寻找
0: 寻找脱袖
1: 出现我走还动
0: 寻找脱袖的阿姐脱
1: 袖的
0: 不要光不
1: 走脱袖
0: 的阿姐秀的姐
1: 年轻姐是那么多了啊
0: 一旦一旦一旦
1: 肯定已经忙送过去
0: 一旦
1: 小大给不了
0: 我这寻找东西多啊
1: 我这东西啊东西没多我这么多
0: 的多的多数的多数的可不要脸我这寻找多数的
2: 多数的还多少钱

0: 진다. 남자 대세이 고난다. 진다. 가봐서 유유.
1: 아. 어, 상제승년디. 나저이 좋아야 맵지 고샤. 우주 자세 좀 와.
0: 레스 세이 고난다.
1: 내장 가스도. 미대 야큐네 마제네 돈도체제데기 타크라비 우주차라. 오야, 디스.
2: 저게 지도다. 저 이체 돈도디. 예친다. 친통 사무고비. 연락 옴도.
3: 네 대비너. 장글라사난다 최미도.
2: 전을 안 가야 지렀다. 근처에서 전을 하산난다 숨그래 아.
3: 전다디 포모즈 와치했다. 지부지경시. 장그 미규디 포모 숨구티야 마시. 포모 당리지 아트지 봐.
2: 장게 내수 가리 이네. 포모 배시야 가래.
3: 자도 아, 니에 장을 삐치샤샤. 장다 포모지 기지 구기 구기 참부차. 미수 장게 라산난다 지기 섬두 루보르도 미시다 지게 니다레가 주두다 레다지두 나다 홍세 공자 고데. 전도미도제제 나와기브 수비는 포모드 가부총제 람사샘 교도 중시 포모드 심괴디제 미국 진수나 장게 게티나 게시행교되게디 안예리다 미니길 주야 하리바 세니베
2: 왜 장게 대비시 대용으로 봐
3: 제자랑게 라상남다 지옥시 미주 삼바남다지 장례라가 싫다 제마시 미일레고야 고방시 커도 카마사비는 미포모 라주다
2: 다오는 예센시 지옥으로 팀다 팀고르다 잠마저마시
3: 지, 네 잠마저 가르셔서 된다 디테일어 상게 지게 오양스니디 스미 코바이메 시부시 디네 학상 남다게 두가 침비너 덴데주 부시
2: 용아 지르니 다스 시셔
3: 왜 하화스가 저림 두게 딱봐 진조 지금 해봐
2: 진조를 아체 봐 되도록 소유
3: 지가 얇게 신도 봐 나로 없죠 집에
2: 왜 사스
3: 가르사소
2: 장도 봐
3: 아, 지시야 하루요. 주제야 잔다마쉐. 디리니에 잔라 내루 타그랍 쉐비. 꼭비지 부상해 줄라.
2: 오나 주인의 덕마쉐. 부주칼라 칼리니 부쉐베 아.
4: 쟤도 쟤. 창장게 자올레지 띠띠띠레 녀쌤에.
2: 카리나.
4: 기랑게 니무치르 찌레사 조마르 숭구도고.
2: 디니에 쉐니. 이네랑게 마쌤이나 창창쌤도 말베.
4: 캐스니 녀쌤인 양키라마 쩌는 거로보.
2: 오세. 삼르 쉐비스타는 거.
4: 아비가 잼자가 진이 용거를 벨.
2: 장정 마세. 장모장래 총이 양시야.
4: 아 주니 뒤고.
2: 장게 장시 뒤. 바보가 쉬인다. 유시.
4: 흐흐흐흐흐. 흐흐. 흉채 자자. 냥. 동자 쇼기. 냥. 동자 쇼기.

0: 아, 잠깐만 봐.
1: 완완 스피다.
0: 어. 완완. 드린 얘들 왜 갔어 좀.
1: 잔다가 용비.
0: 나다가.
1: 응.
0: 티가 저쪽 세진 거.
1: 대저 초야 가서 시. 개발 로베 고베시.
0: 지금부터 저래 커피 동야. 같이 해 봐.
1: 카페 동지 진짜 민주시 그지. 야, 저 뭐지 다유? 알아 동매 야자.

0: 아버지 말아.
1: 가르쳐서.
0: 진짜 도피가.
1: 수수해. 맞아.
0: 대도 대 대대 대도.
1: 고교 배지 와.
0: 아 이게.
1: 진야 소샤 대체 쉬어 고교.
0: 디나바 진스 디나바 디나바. 야야 디나바 진스 디나 디나.
1: 장 시험 말고 고교 배지 와. 고교 배지 와.
0: 不是，马老师在哪啊？我叫你，姐，爹都，我也是不要读，爹，我别个，你还学过多久？你还学过多久？爹，你我是读。
1: 교무지와.
0: 나 시위.
1: 뭐야? 밥에 이용도 까비. 지금 밥에 비자. 드리고한다네. 대용 맛이.
0: 어, 괜히 루스 비자단어.
1: 비자단 통 맛이. 밥에 슈크자 가셔요. 단유.
0: 어, 아니 고민도 시위.
1: 시야가도. 밥 중도 토지 맛이요. 가서 가르치지. 시야가로래. 개요 말이.
0: 발라 그런 손다 계시 아무라게 언니 지주위에 강배나 대킨 샘 교부 용구 주배라
1: 장게 갈라 봐
0: 예스나 아무라게 언니 지주위에 강배나 대킨 샘 두르베스유
1: 근데 샘 그래
0: 어 아무라게 지지 심킨 거 주배
1: 장가메 지 심신 거 유면 예 가라고 그래
2: 고쇼 감사. 계란을 잘 오시고야 갈리는.
1: 감사. 니야 등기 저도 내 강부신가비. 대방무시야사 세스난다.
2: 떴구나. 지스 고쇼 계란 승강가. 조비 무시오.
1: 거치나.
2: 로게 니네 파시.
1: 레스.

0: 그래도 강대 고부총에
1: 말아. 동원 원에 대대 우리매.
0: 원에 대대 님에서 갈스리. 장게 밥에 물집 도움치고해.
1: 원에 전 지진이 없도 되네. 즈꾸라시도. 얘마 대뇨매 봐. 원이 대왕 말이.
0: 됐다. 대체화용제. 밥에 잔이 깊이 고르지 우르 봐. 허한. 팅밥에 잔이도 대용차샤. 내게 좋아게. 잔이 깨지 못 잡채. 아자 왕왕 날 깨비. 밥에 잔 깨리죠. 제만의 뉴스칼 라비네. 잔다 주도식이. 밥에 잔러. 팅의 소외 고유래. 이야기 제톱식이나.
1: 티켓 정보를 왜?
0: 딘저체야 가림바. 랑밥에 포치부터지 개체부 요구쇼. 밥에 랑독통을 주스.
1: 기랑 초아유부 신구유. 초아시자유어지. 이네 기라 예치르 슈야유장아 가부시자두.
0: 밥에 랑권다스기. 증마사. 밥에 야구시 큰제체구유메 태러. 롭중 야구체쇼. 초아카스유네. 니슨나 란첸데기
1: 다첸네 키란다 암라 카테네 아무수야 카리이나
0: 수란 셰죠
1: 암라게 카바 귀중 곳까지 나 머니자 녜 하코주
0: 겁디디 바바무 쳬야 카리마
1: 머신이 치고 삼주.
0: 쟤는 아무나 챙겨도 돼.
1: 이내 탄다 바라님도 딘제스 때네 야우 두성기.
0: 好汉 지금 자지. 바바 셈스 제싱도와 제니 용아 바베란 창구시오 랑 암라라 이무 네스야기 나스시포 없이 랑에 탄다 나스디 가리메 신도 간마리데 챔부차소너 싱그리 나스디 쥐바 투수고시 랑 암라 손사 나스콘 투수디 제우시 是吧 님지 공용시라소너 매니세가 용구지. 너무 숨이님도 대야 주나 신의 대기 소화시르바, 르바. 재능이 열어 수구로 가죠, 르바.
2: 하하.

0: 보모, 쇼 총수이다. 나야 쇼 조스미. 나스탄바.
1: 레스.
0: 샹제. 가고 가리나. 랑게가 감부가 제스세브리. 지즈시다도. 허환 시비시스. 인시 마시. 니에디야 시부터의 디구소자. 지지 주비니.
2: 시부터의 지지.
3: 랑 워스금 두게아.
2: 투림 세즈이나시. 기주시 요리 라고르와.
3: 짐대 주비에 삼지고이. 장게진 소치도 시에다디 나 고고마 동다.
2: 딜레 캄베 약스세로.
3: 네. 디 무도 스레네 지바. 가르쳐서.
0: 아, 게임도
3: 경진 전에 랑 토게 브루에.
0: 네.

0: 진다라
1: 근제도
2: 고무송구쇼 난주진다라 송도도스 추스마시 야면이 캐나지마피
1: 용아 제너럴 갑수구매
2: 클립이고
3: 야! 구쇼샹라! 구쇼샹라! 진다라 콩게
1: 정마사 지혜 오양라 계사 시에서 기란 송도 추사
0: 宿舍里没过吹度那样的退水越南了等给雪了我古典你的让一遍老王阿姨都是在对找我们的话我做啥事情这些欧阳了我既然在你们来前去洗了雨宿舍里没得搞不洗了雨了爹了我老年在这些班家前途被一起雨马赛这是准到前面过然后我马上呗
4: 等到我注意那些你等于有让听我让你那组拉子等到IP提了带药嘛是吧的可算忙过铁三些这就欧阳了顶着是哪能用的为写了去要推辞什么制度我那你随中还是铁头你既然这些需求这是这些也没过我那天呢让IP提了嘛铁子我也念不了嘛铁等这开门等到宿舍人没搞不清也忙不要是
1: 宿舍人没就是下的我要把场面缩头和三中的第九三十的新区域呗你也讲求
5: 前头让他们三讲个句要不起眼是哪能啊才敢说
1: 今天欧阳了我年前的地我当的那个是啥月让他给得起
5: 公母说都算学死

0: 여배.
1: 좀아서 아, 슈거 레스.
0: 계속 말이. 나네랑 십주고 계셔.
1: 기린 선도 가라. 알리샤 뭐 깊시라 치기. 제자마랑 친마도 레다제 뉘무죠.
0: 알리샤게 라리야 비중을 내미 작을 땐 따다시야. 상무 진다 차리. 랑게 나 약세는 용마르베야.
1: 디티리 랑게 나 롭전 체양낭 되지베.
0: 말해 말해 마시. 나 샘 나랑 용메베 손하시죠. 되다 되다. 天放, 저것이로다. 天放. 저것이로다.
2: 아이야.
0: 디네랑 레다젠 디바.
2: 아. 야, 영아.
0: 제송아. 다른 게 나, 랑게 제시사부터 쉬어다.
1: 看看观众，上个红卡座脱落一个男的说你别，上个很热情就，米秋都有。王爷，大人请去学的。年前年，请我读书时节，红卡顶住搞不起来的，从大开始一面打，现在开始一面，很多对白打，看见很过，感觉。 딘도 상화도 없이 세비 콘스 소용고다 파주약 저소니 과큐니 토미도
0: 아 딘도 상화 신세리 상가시에 과요마시 아 정마사 그렇게도 더 사자수 십제 주시다 제시쇼다
1: 마섬 주시 예체는 안주 콩미 럼루스니 야구도 토로다 겐지 딘도 비에체 콩가 딘도 야비나 콘스 초에 맞는 마르단토베 마체 다과 토로뇨 먹어봐 야제 닌다지시 토로 사브든 저 코야 요시 디마체 토로닌 블루스에 칸보다 차가만 고야 요 마시지 봐
0: 제나 장게 공물 마르다에게 내뒤도 근처 스탁 주치지요
1: 만주 원러 제주신이 초보 요시 만주 청샤 된주 커도 콩미나 루비나 콘중한 저 캡데다로 치그리라 만주 원기 제주베 주슈 치지 만주 원게 캡콘 송다 저와 전에 지시 第一所知的葱包很多都叫大家的是第二个最疼多落过七次前俺最特殊总之别别头落的也干了疼多哦眼睛拿做的对别项目很过拉索前过前那俺能俺做问题土地怎么些娘们这朝外干的从一起给卡地顺土地上个钱呢
0: 샹원의 경우치라도 니에테나 샹 삼루 당초 카셉시라도 문에이 경우들의 삼주 저스틸리
1: 디탄도 삼주 잠시지바 턴도 제보 많고 채우지 지사수는 샹게 미드 아
0: 용아 이내 다들 내도 지도 니에테 샹게 이습 채고시도 원주 디니엘 지 못 잡지 디네 국미 가수에게

0: 세세 뉴이다.
1: 아씨, 뭐니 해대유.
0: 얼레, 용아 용아. 쟤는 아라니 서규리. 왜? 디리 미디다 독재제 그제 주소.
1: 가래 좀 됐으래. 제 가져질래 셔야 무초. 조라디, 조토 마르스기.
0: 마리, 미디에 나서 매줘. 램버스베. 소유 내 뭐 옆치, 유보이 내 뭐가 쓰고 싶어. 바로왕기 뒤쪽 유유부도 구니면 줘.
1: 미스 램버 말다. 유보디 상대 매배 마시. 이내 아 탄다 가게 매봐. 멈미 매배 막 보여지. 마세 디콘로 로니엘만 조치 밤니 쇼성.

0: 호랑게 심도 갔을 뉴스야. 대학교 시험 때 제일 최저리샤.
1: 이 나별지 대열이.
0: 레스.
1: 레스. 아자 제마 심이 또 그만 가보지 그래.
2: 네 하고 민도 다음 가고 지도.
1: 네 하고 오메 빨라 그런 거 쏜다.
0: 네 다스치. 좋아시다 망부시도 와.
2: 지 세부디 가리 좋아이나.
0: 이거 무엇이 미베? 이 길대야 하시야.
2: 랑겐 부유자, 랑겐 시바 지규리.

0: Anissa, Zhang Yongbe.
1: Mm-mm.
0: Kaati na lu jia gong jia ge yu.
1: Mm-mm.
0: Tun zai ge ba di, shu jiao tang gu na yu.
1: Yong a.
0: Dimi de yu.
1: Hui.
2: Anissa, an zhang ge tun zai sa qi le jia xia.
1: Kai ji. Yin ji ma shi. Xun diao ge ba di tan de rang a zhe qu, de yu yin.
2: Sha lu le ka qi qi dui de.
3: Ka zhe ge zhe qi.
2: 就是不知道現在有沒有在家裡面他們給我去。卡借的。喂。他的姐姐故事龍喜拉定義。想給你當過節,你這是也是一面在這去的。卡借的有了。啊姐。我最最近過得沒有說什麼過的。想給老三別睡一面,先去我去的。想給卡要借錄語呗。
1: 陆云,你的电梯是写图吧?卡点那陆云。钱的把地。把地是叫哪里云?迷藏吗?从地死了。卡点云。
0: 是,我那些不是干啥?
4: 근처에비나. 너서 10도 만고 제비규. 오늘 가서 텐세르샤.
0: 가서 상담해
4: 드려. 샤샤 샤.
0: 찾아지나.
4: 근처에 비. 오슬라.
2: 아, 나 텐세 잡칠 캐럿디. 가서 뒤디가 좁네 송. 다음 제 시슈시리라. 다 수리리 줄라. 통과 원내 주 제보시리.
0: 唐德点子谢姐却还着着你上班我这些我可以呢安然从大给机器公司推不起是上面推过的对你机器给特别别解这些现在找我钱你把这个送不是把这送不是张点子通不了唐德查到好了将来就安于切车给大家突然有马戏马上就唐德从下了三下要我就给不是
2: 쟤는 계란 개수나
0: 갱킹의 체제 팀다 팀다 탁수시크리
1: 까빠르든 종윙의 겨버 갱킹은 나 더구칭의 손자 갱요시 공무총 니의 탑시 간유당초
0: 탑시 흔들스탄가 샹 레아간도라 내 쥐의 아랑의 신차자 만주 수치

0: 장 나스디 맹강 생각 봐줘라 아
1: 아구 랑기 고바디 랑다 참부시도
0: 대동아 봐서 보고 나와 켰는데도 우리 랑나기 디미 여제뇨라
1: 랑 근데스 라죠
0: 네 동자 시제 랑 고자비

칭도기 콜라티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근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지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메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다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도 체슈 식시 양 조, 초벌 사태 구도 협진. 갸중원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强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발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뒷부대 중이 발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이 인바타 주문실 경주리자와 경주기류 지세 지기숨주수왕을 쓴그유 로숨내 18송류 경주신의 날숨바타 숲불징체라 미니학잠타 지세 지기숨기네 12발 쓴그유배 리기봉위최네 숙덥 치슈시 권주차념소유니 로니슈잠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居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国通的对不他。 그지 보배 킹베 바우싱 제왕라 고민 우에 반냠 심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구스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楼别错也空气行月江给年的儿几里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主个月别 혼조 침배 슈토 강남 림부시 체육

0: ཁང་སང་སོ་སེན་ན་ནེབོ་སུ་ཡེ་ར་སིན་སིན་མུ་དེ་སུ་ཡེ་དེ་ར་ལ་ད་དེ་ཡིན་དུ་ཚན་ན་ཡང་དེ་ང་ཚོ་ནམ་ཡོང་གི་ནེ་ཐོག་སུ་ཡ་ཅིམ་དོ་ལ་པིང་དུ་ཡིན་ཅི་དེ་སུ་དོ་དེ་དེ་ཕ་ཚོ་ཡི་བ་ཡ་བོ་ཆེ་གོ་གི་རེ་ཤ་ད་དེ་ཡི་བ་ཡ་བོ་མ་ཆེ་གི་ཅིང་གི་ཐིང་སང་ཁང་ཅུང་མ་ཅུང་གི་ཉན་ཅུང་མ་ཡ་གི་ཧ་ཅང་གི་མང་པོ་རེ 이메나 참바 대표 망차지 빙두레 네토레 마시 네부 마레 다 저다 가서 남주 망부식 되는도 참바 좀 받다 남산 생명소스야 미바 나바다 남산 생명소스 고 나바다 남산 생명소 근데 망부식 원에서 참바 좀 배 망차 자자 구주연데 동원에서 나 등도 망차 네도 그런 줄에 다 네도 그런 줄 들라 진부수야 생명소스는 원에서 편도 지혜요 말이야 차다 디네즈들 때에 만주 14난고 지지르이샤 단이네 민망보지게 남산 만주는 뷰 초바시야바 초바시야바 있는 남산 디냥가지 예면적도 내부수에 매데 초바시에 나라 리망보요아라 네도고 남베 리요아라 네부 남베 리요아라 양나 스칼라 줌어도 괜나제 남베 초바시야바 리망보요아라 다 등저 하마공베게 남산 냥가지 예면초니 난조 세게 냥가지 면티 오 네부티 약바레샤 세그면티 두고레샹아 세그레 지금말 상마세 세제 하바도 난조 조지 말라라 디 난조 부처데 망부요아레 부처데 메베이나 난조 소보코라 칼라코라 주투고요 말레 디제고 로안데 월라 난조 칼라 디제 주투고요아레 차오자 난조 컨슈머주 냥가세제네 내롱지게 내부도 머세서 소변한게 부저 망부시에차 되네 근데 준춘 세대서 나자 망부스는 게 되나 다 초바시에 내제선 준춘 세대서 되게 즉 총능 안저 중어 감 추고 능신 있어 但 안저 등산 세계도 제가 그래 정중칸라 송집 제가 정중칸 그 고유의 즉 초고 있는 소념과 좀나 갖고 세워요 알았어 되다 차례 안저 소변 말라 뒤에 내부 처럼 망부 난조 송제 대교대 난조 매컹중문중 당제 고제 초고서에 초고서에 되는 난조 소부고라 나자 담만다 망부들도 딱바 조바시에서 뒤도를 난조 섭서 야부지 난고서에서
1: 팀은 녀서 잡으도 봐서 다 다음에 갤라서 우리 소유정 원내 능주대 하장이 망부지 다리 배나 미카지 이제 고시부지 나용디 아직 고메스도 단도 단남자 자주에서 도와 뒤저스로인데 다 단데 년정 보러 줘봐 지기로 받으니 난조 지 참부 잡으지 대비나 야 남자 남자 지 던주다 맨맨주들의 조거를 봐라. 야한식이 전다. 도바지 조거 마대로 손에 좋은 남자 남자 던주조에 던주조에도 쓰게 나. 단데 비슷한 년종기 매 비슷한 그 공을 배.
0: 제일 다 뒤에 와가 좀 개침주들 인생 지도 등으로 내주들 망부지를 시작. 맨 누드 망부지 참바지고 난 남자 맨 맨가 맨좀 세나 펑매 남자 급자라치스. 근데 조거터스.
1: 뭐래?
0: 뭐 근데서 근데 고추제고롱은 쇼요 말아 부도당다 연수스나 서주래 부도당스나 코요나나 연수나나 부도당을 쭈들 룩교래 마치 특콜롱은 쇼요 말아 망체 가스나 코요나나 수에 지도스나 냥가지에 미야디 겨요라 타카지 등도 냥가지에 미야지고 뭔가 사와다 되게 나잠 저의 체도 너 지수 속도 근데 디사미순의 승인의 표주 당제 내다고 남산 점의 삼등도 다음에 천배 선제배는 뭐냐 전에 코 천바도 교회에 쉬고라 매 세네에 님의 숨등아 바르래 마세에는 님의 숨등아를 차주고 다 미 마음의 어수에도 마치에나 지에 매연하게 나와도 근데 차없으나 난주 남중의 수에 또 생활의 신자권부터 금시 수한테 제안에 진짜 제조래. 강성수는 주방 야선 뒤즈는 맨비 제비 맨리 근중만 좀 세에 매버지도 다이 딩선만가 매종사 망우저 강성수 뉴여도가 약수중는 딩원에서나 태그로 종초 말이. 맨비 주방 매버라 강성수 종초 말이. 학동도 난저 매취에 토라 능 거부의 진량의 거부 근데 거부도 要 세안에 타마주는 지주지 샤라 컵제에 대해서 되네 타마주는 되네 수에 지서 뭐

0: 태가를 뒤치 쓰고 말 수예 치 쓰고요 말 다 미망무 지금 남산 교주 저예 체도 되나 워 수예 제라치 된 망강으로 쇼고 있는 나바 망무 지금 먼저 저샤 망강으로 뒤에 있는 수예 마찬가 나 쇼 카르여라 나 망강 용의 수예 마찬가 카세 망강 용의 체랑 큰 나자 카지 원래서는 수예 제고요 말 수예 금실을 교단 되나 면세 저예 지금 나바 망무 지금 알아 인지 수예 지금 시송도
1: 爹，那些捐过吧，就这些了。那是，那是，那是干嘛？初一天，迷茫不，第二天，七里西家，天上几云和面脏，千不急么他，那么行，年就面色为空气月，头一头，千里忙起我呢，年度人心气，坚强的应变，年就面气，早年平静美，咸阳迷茫不，开的过那话汤，吃不歇我，操我鸡巴说钱呢。 七里面坑土周围空气美白，坑穷土研究面色的汤。开的面体大的推动呢，南方发展区，南西面现大结不结棒，然后让对待面团汤面菜天然区别空气越不提，破汤就么说，就去麻辣了，碰头着么些，素不往不咸大量，男子吃不熟月，老板土研究面的坑穷土动物体。 치수 수분난기 내부티다 내기 수용해도 발급내 내시 차기 용답 채워 채우유 대딘 민중 미동급 칠레 민비에 깔아님벌리 흥중토 자원이 동미룡
2: 단내 남겨 소유주 야 니지여라 안조 참부다 니지 겹소나 매 망부지 찌지에 사야시도와 다 제가 지금 폐이하우스
0: 오빠
2: 니 뒤에는 시가로 여러분 망자나
0: 매디에 평생 제체 추위에들 습사 야부지 난구거라 세리 참데 제차네에 내출하고도 교어족도라 그 화학 반응 물리 반응 교어족라 제조가 교어다 진짜 주요하라 또 지지직도 지지직 제나 초바시에 그래 어 진짜 쓰기 요하라 어 뒤낭신데 매가 태우라 뒤에 습사 난네 파주 제능 교어 말해 Lakwaadu nganza dhingsan dhichukdo, mi mambu chige, o, chenpe suan jebna, o, ngan chenpe mea di cha ma suan, chao ta ngan mea di dhengi, lakwaadu nga shubhe asbiling suan dhra, rayala, ji jom singu duwa, ji jom guyo isna. Nga sana di ji jom maara, suv chao maara, kus nasuk chao guyo ala, nasuk chao ta, o, gona be nasuk e cha, cawa jebe nasuk e cha, chao ta meshi, di ngonia san ji jom ye kaya yuwa maara, zo de neta ngoyo suung gyo zo re. 研究个面上的抗生素是跟的，同就算的，其他所谓拿了可给吃完玉米带去，心里真的提压血嘞。他话同俺做听声，嗯，听声参谋了，说说提完了，蒙古，跟着女的在蒙古拿了面，可就蒙就下去，把那个面当阿妈那个面吃了去，面不，跟着拿了去，天天跟着吃下去，面当面把肉切呢。
2: 开嘛错了，
0: 听人家有点是吧？嗯，听声开嘛做过耶，对了，亲不亲不念嘴话吧？我听得用个麻木着，晓得每个念嘴的，年纪、体量、面别、个性、压血嘞。
2: 年终有没多少钱呢？当差别难几个，就是麻辣的呀，别那亲不打，开面上的那种是不是没着？
0: 民说不要难了，亲不是个这么多了，亲不，听不，听俺这女不俺怎么样子嘛？
2: talk
0: 面去查去，那亲别托谁个女个娘们去？这药物性肝病，听说也忙不多了。俺当俺等过第一个男的也吐去，面去查去，亲别拿着随便的，对吧？他提起来了，第九级麻辣进来，你呢？九级麻辣跟俺老亲不接近，你呢？俺做九级麻辣，俺也同你说，九级给冷不丁的米不吃，破解就没吃，啷个吃？提起苍面拿了，你不吃的忙不就完了？不吃的，同做忙不去抗生素是的，我同做当查去，不吃同做泻去，听到我查把泻也算，那咱忙不就足够了？对，等你光了水不能吃的。他说呢，肯定是的是，俺做前面那咱。
2: 忙不及面当前是足够的。你要等的是亲别托谁去？开门呢？满了，人家三十几千，面对着三百，面对着三百。
0: 주름 티제 줄선 안저 크이나라 지금 믹스가 줄라 안저 왕부 티제 그 코 토세다 인자 사지 제고야 차오다 팀 중배진 게 캐마 털라심 레알 다 팀선 캐마 쪽도 안저 도인랑 세다 지지지 캐마 털라친샤 주고고도 고지 현대 망라치 생에 망부도 다 동조 야고치 심나 카지 멍신네 제대로 중부래 카지 세주도도 뭐 좀 카지 메세베 토게 네주 동조를 하고요 차오다 티도라 하장 섭섭세 미아스다 미세님보다 최근에 이제 이면은 건중만 좀 최주 지혜요 말을
1: 민망 치외 미니 팀별정신 인긴 수보 뇌체 매배 문진 지규 등의토 텐자 자원의 맛이 개디 되게미 건중 도사와 타 사바투 년주미 건중 도세는 수보 뇌긴 침부 수규 태양 난주 예인투 캐마타 침배 미에포배 네버 망부 통규여라 타바르투 키메 차지겐탕 침부 체부착비 니에포긴 기 니바야 망부 통규 유베 테다 진나 미소스 세주 쿰시탕 저 유베 인종 카시니 튀규미에 강중도 세바탕 태가 저 유바 딘 랑참기 미에 강중주 세나 침부탕 키메 뉴베 냠규 딘케지 케딘 케디 세주라 딘니에 쥐투비에 니시 인나 미에 미소와탕 미에 세디 쥐투비에 니시 인나 급미작바 급격히 뒤쳐두게 내시이나 통중미로배 체덕송디 년중미 비주시규 천진체구 게디 소금미디와 중세 네바투 천대 명강토규티 지내민배 가신 딱제체구벌레 랑참강 미에컹중토 자원의 사미종
2: 아니 샤나 렌제조 디링기 주시 디다제 게나리아 끈트나야던데 아유
3: 남주 북위기 메 딘데타 세브리진 아니 매주 배드고 안에 곰비스를 제제 안 편히 만듭스를 지기지 에티킨데스 제비
0: 맞아 디스그라 매 곰바스네 이제 렘바스네 이제 나요스 미 망보스 딱바 참바제부터 줘봤네 미번 나봤네 님 고 나왔다가 녀가지 매 오 팀다 체안에 나요 체안에 오 매가 추제선 림버도 토르 토르 주에게 녀주도 털마야 사과도 다 팀선 미게 뭐 보고래 나요스네 오 팀다 요아래 차오다 디도라 도담 마체나 매디 인지게 근이라 뭐시 마단다 그바 들라 세세 틈을 다 가지 대양 레닝에서나 망차 뒤숨 세시 퇴차베 망차베 거르 유보다 다 가지 땅을 요아래 답이나 침이 소소한 아주 데로아게 녀게서 세실로 리부니 땅거 가지 돕주스그라 당한 저 심 심감 그 거르게 저 리버레르 때야 Tēnā tāng tu chē, mā tāng chē, ngōnyā chē, nīma chē, tūyū sūngyā kua, shōpa tāng, gōng tāng, mā tāng chē. Tēnā nē kāp tō lē, tēnā nā yāo chē kērē. Tāk bā tō ngā chō chē mā kā kē, ām jī jī yīndyū chē nā, ngā chō nām tū chū yā chō lā kā tīng sāng, pū wē tī sā, tūng jī yū yī bū chā sīng tō lā, kā sā tī sā tā, gē kē lā, yū mā lō kā yū chī sī kē. Tā tī, zhēn tīng chō tīng zhēn chū kē, lō rā kē gu chū kō nī nā sūng bā, hua kē chēn lē tā, chō wā yō bē, nē bū chū rē sē bā nā sūng nē, nē bū tū sō yō gu yē kē, tīng zhēn tī, 토네 팅상 민 마무죠 어 망간치 푸제 나라 내부도 두스 건중마 좀 메세야제 되는 나이어스그라 검네 내부서에 뭐도 그치 부저디에 디에 부저디 소고나 디에니 디 나저 소고라 부저 망부지 나이어스그라 검베선천 쇠모도라 다와 디나라 쇠모도 다와 지만다 디네 뭐 좀 로지만다 다 카지 니에 딘저 통뉴 팅아주 부저디 세비 던동 디에 샤서 오 돈조라 칸스기나스네 나이오스네도 콤바레 타고 타과 메탄 당차베 진게 등류즈네 세시데 모든바 려정승다 세게 퇴조 모든다 양나코 지량스나 그 튠제고 모든베 진게 네네 나이오스네 중바레 다디 오네 습습세고에 저래샤 다 돈조 상만 하과도 메 근데 유메 로간주스네다 통이유 이 부저스네데 다 수예라 인지게 체량 만비 제나마시 용마스더니 안저 차려는 게 건저 부글 용만 로간주도 근데 난가다 생에서나 부글 알레 쯔마나 부글 쯔든 안저 틀레 용만 로간주 산라 맨나가 시트에 그라 니마 쯔비시 사그래 맨은 망보지게 부글 맨데 쯔 부글 니마 숨시 드린 땅상 마다자 드니 미 니마 쯔비시도 사투마라 부글 용밀는 거 초바시에서데 테네 유샤 슈글 부글 용만 로간주 나야 체교 망보도
2: 아
0: 보고 중도라 나 로드 나 중내나 나 요치나 제가 매지직을 그냥 단다서 항상 소미 세르게 심죽 제라 찬용 로

0: de masela ja chen bo ten sa mo je tin la ha ko ten to ti ten no po rong de na de ne ga le so chen bo shen
1: na ju chong je de ben gun song ge che ge me ma dom ji ba ngu ju gen zen ge le chen an chu ju nam jian ge tim lu xie zhe qia de dang me xi lim jiu zhong da mi ri tun ji ge le de na nyam je to ba che de mang cuo ge jie zhen de dian de tuan da ta ju qi ba dang tuan da che ge tim lu la dian ju ro qi tun che ju yin xie song ba shi
2: ji zhen yu shi ge ni ne song ju nian pai
1: 멍시 제베 김시 씨바서 나와라 작베 냐야당 제바서 미리기 캐주 섬 덴베 샤프지엘라 스모와 수 가수 씨부터 비바시 스모와 덴젤로 주이기 레젠 댐 첨부도 단데 초반에 디지 인베 초난 섬 중 시송바시 天津 기지 당랑바 刘慧괴기 중국 기지 냠소게 당랑바다 냠도 토롱도 차튼 씨바 용주 중화 하장 가부충 제라 고급 중세 무뒤티 차튼 디리나 망잠 슈즈 유예 제송바시 타딘기 제규 망조서 쫀난 지마 마세 시리 망조기 세제 치료 주주랴 튠긴 섬무 자르유 중국 리제 당랑베 튠조기 렌지 자면 주매 포론존 첸롭진네 데네스 체튠 체리 나와다 중앙 미르 루가 속베 루시에 개바 저시 튠줍당 잔단 토베 루시에 개바 나와로상 튠줍기 카 소소로 르양 티에기 뇽와 냠전하시 포론종 규제 소업에 참여 바 저시 주매 규제 개배 체증 연구 중화 하장 가부 중화 르양 티에기 시장 망부시 시종 시송 바시 중앙 미르 루가 소업에 루시에 개바 저시 튠줍기 리제 레드 바시 인병외네 모두티 미리기 규제 균진 체배 랭게카 야부후주 인시 송바시 사용 지역이 김시 깨준 체윤에 자대 나남당 탄삼 총주 체바 리제 당남부츠 신낭당 총대도 리제 차튠 체바 마세 차튠 시절도 당남부츠 민튠 촌베 이수 삼자 망조를 제티 뷰리기 진내 총제 시린 망조기 냠제 도바 제유바시
3: 이득득게게요
1: 시린 망조기 300년의 초와 편송 초소 신바마세 미리카게 망조수 튠지 배답기 도부쇼 직뒤 제네 표실규기 변조탕 지조 폐제 조율 링내기 튠진식 자리바시 장교정 리제냠조 직조 지도 비율에든바 변된된기 레칭안수 무뒤티 리제 당랑시슈 최고티리 망삼년의 정세기 링내 다르게 용조로 근대 동조 마세 망조수 톰낭탕 기낭태도 동조 인시에 송바시
2: Temi qi simgi pukdun du, lukar duemu ki chuji su xibi. Nidong zichulu pyo rangyongjong ki chuji qibi tuichin rizze cincuo, jisi sumchun nin ki gongmu, tasa chongki mangcuo rinne luizze dine su nivashi. Jongyongi sikwi kani yongwe luchung qibu cuo nyamtu zomni, rinni luangwe tuichin gadong qibshi. Cincuo ti, Zhonghua miri jiktun cokbe duxi dianzu xiegyu jyotun du qieni, Temi qi simgi pukdun du bi, gyanglam sarba xibata. 新竹道达基督之辈米利基兹瓦西巴基军基金基金西宋西巴蒙巴尔卡卓尼列前三部宗西巴街卡西勒一年基督托给基人路塔米利吞之给宋洛苏为民虚下军籍提醒内塞杰基基准所平宋朝北南屯车前托尼蒙巴尔切尤西能去重点记录群罗马电子云次 俺从能去入开启在谈启自娃西伯贴车墩切这句谈到俺从立车独别现南俺扎多藏几个度一年俺去车墩也不切特别一起约及些不是他是重启崔德陆琼启罗马方登真于真启卡地地德比托车墩切个琼巴尔嘎不西扎琼参谋初级级别推进基本用为面对许个人西些不是参措所有图罗为清清冲我谈陆连可车起 Jong 出处则求列管这年。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보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야 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개밤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개급 로숨 옌키 응고컵교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교 꾸유마치구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교 바탕 권내타

0: 다규시 교다치
1: 바바 지금 맞아 이 바보랑 도와주러 유수
0: 다규 타린 사사치 사시지라 조사업고조 미야호치오르다 로용하리 남양 로마용 나시바샤샤니 로용하리 교시 다교다 아지 교지 교
2: 다초 두수지에 선수마리
0: 다교지
2: 초

0: 어, 저기 과도. 니자마 남아 깁시라 치기. 같이 입시.
1: 쇼유, 아메 남아도 지자자 인기지.
0: 강자 아마 롱지지야 같이 입시.
1: 강자 아메 쇼유 호전 남아 쇼스 보시.
0: 상큼 드스던 거시. 쇼유 댄댄롱 중마지.
1: 쇼유 파샤, 말로 중무도.
0: 나도 대연예 건축에 체스 입시라 또 쓰기도 와. 예사바 대연예 건축을 최고 준 승비.
1: 최고 준이세.
0: 어. 건축 상대위는 수소 건축 주시 체스 입진 저 건축 나와 기부치 여시. 간단하게 더비도 긴댕 체스 뭐, 주바.
1: 그지, 디안 야구도 와. 제샤. 제가.
0: 어.
1: 쟤는 니에 저지 제가 줍니다.
0: 어.
1: 장원에 중우라. 저도 잘 가르고 도와.
0: 다 마시고.
1: 영화.
0: 추전하 대유다. 대명지다.
2: 엄마, 엄마 줘다, 줘다 쟤 줘다.
0: 통도 대지휴, 나주 공사했다.
3: 你自己说说的，对对对，哦，你说的。你自己你先的，天天俺做娘们看的，我说各做不行。我要我。看准俺骨子担子，你自己你先的。群众俺做来个的，俺做娘们看了，从一要求是，场面精神精致团的，你最少脱不赢的，你们都他去去，俺做创作大场面，俺来他会见面让不起人的。
4: 哦，要死的！
5: 接到，我就看了很多水水的。
6: 蓝三姨，蓝三姨。
4: 哎，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我就第三代，一代一代，一代一代，我就第三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一代
0: 新到的菜的概念根本就拿东西啊，空气机呀。
1: 老师，多点东西，我做菜上我简单菜些，新买肯定不要买些，这个上我学习，多点些学习。老师，
0: 要多。
1: 哦，你用多个？
0: 用啊。老师。天气是怎样啊？进来。
1: 哦。
0: 悠悠，关注啥片送啊？
1: 用啊用啊，苏木。
2: 哦。
1: 你的雪啊？
2: 有，能打磨。
0: 丁刚子那个菜新鲜，今朝子西镇南街菜花青汤鲜。
1: 天气了，可是就贵哒。西镇南街，俺牛都撇哒，撇哒撇哒。菜蘑菇是老的，撇哒。牛撇哒，牛大个是，撇哒撇哒。牛大个是。
4: 老师，
0: 今天配的，第二组从那组组这边接到新证时，仓库全完了都不算账，虽不是大量的，但是仓库今天接到新东西，那是第四的，这是东西，通过这一个大钱钱的地主，通过地主通知给个免费品的，要其他消息，
4: 是的。

0: 김수관도랑샴제사가 야나 박신님의 급제사가
1: 박신님의 급제이 신부 랑하시가 용봐
0: 나 랑다가 용피
1: 야 용마 되다 추스도
0: 김수관도 김수왕도 김수장과 친수
1: 김수가 지금 레시라도
0: 아네
1: 야 추스도다 되다 되다지
0: 랑대 용도 또 제치는도가
1: 야쇼
0: 아자신부게키저기신도데좀암시라도주르라키란초스이난다시잔초스도다띵아주스스도베싱제인다랑케싱아싱제키용비어탄당아주랑퇴랑존치규장초스도다암시라유키니진저먼저나시용아용아심두게심두스도오네심두다리랑용야싱제게야체도에이나랑랑다튼다치주도치니기
1: 地上点个羊皮。万仓种子，如果给吃了，娘们也看。
0: 陈秀光头，俺让大娘们切过给吃个羊皮。

0: 야쇼 저자 나세베
1: 너무 되다
0: 용아
1: 니차 나근 내수에 탁주시기 대 장다 계시로 모초 니메 디게나 니미 십시 필기 제사 디콜 장게 고고스스 십시도 딘딘 앞에 산체 얼삼초 마세 레니르샤 디리라게 다시 세브시 주니
2: 예, 예 고고스스 지기
1: 응
2: 장게 개 고마주고
1: 니라 데게 담도에 세브지 쉬다
0: 에, 전자. 장살 몸모도 아. 네. 네 잘마셔야디. 장송겹시규.
1: 오늘 내 수유지. 요스쳐다.
0: 장고시엔 된다시에게 마시. 가인스나. 디소트제 소지디 로시지. 키베스케 저미도. 응암자는기. 녀사바. 마즈디 마르단 고삼추. 제자니 지니 우콘조 직제 거브거브리 세쇼르비
1: 카르 카르라바 야게 속취 탁취 소제 직제 가르주빈세
0: 딱바 가스르메다 거브지바 거브리가쇼르비
1: 잔요고도 괴라모 개세 된다데 쿠유 송교 주게 한 화비나 네 퇴도 오 카르이메 라게 싱메베
0: 아 녀가스네 삼고추 녀라시오 총주도르 미구지체유 도네요베 미용비나 앙탕고라 싱그시
1: 그다 개체부터 이제 장기 니엘 나다 주도 마셉체 도도가 고질 쓰는 위배. 너무 니랑 싫어. 니랑 워스 터세 조인다. 제만의 레드 이제 제쇼 미요. 개세 미하 호비나 자치 겹치 니도 파샤. 나 레지 제도 못해 다 쇼지 주 싫지.
0: 아, 제 전자. 잘로 대부치. 로시지 킬레 상회 뒤지 지금도 괴. 하고 니 주매 봐. 하고 봐 자샤니.
1: 我让这天马扎为书过广大人们的直播时哈多呢我一切当中一处老母你让谢我如果切不可碎于呢切错别连个大切马错别连个谁也不过谁到我那家关三年有人我最近不都骚扰呗呵呵我弄个结吧前的他的直接地别去等过这干不得
0: 八小时观众刚才那直接八小时八小能当面吧上一呢心这么是的苏几个心马是
3: 要修今天晚了叔叔晚了个帕西佩罗送给永啊让你的救心你也能不想用过来死老王给他的阿姐大姐还是你的你自己心有一码吧真正的心安用
4: 幸福让什么最要求啥多今天你会你打主动姐姐的那连接永啊你们来看他的能大名度
3: 光彩天了俺让子听我给这钱不打给你的听了老崔的新官上地区呢成了给不得大家军军去也是去小区准备来领面幸福追个今天幸福这个多啊没这些大姐啥多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4: 我们都是亲父要求下说说打到起来就跟他人数个讲要起来说个都有
5: 呀,
6: 야쇼 专家,
1: 哦,
6: 旅客们的总体在这里年轻听众, 让给这边,
1: 哦, 感谢多,
6: 感谢多是的, 你让这个月, 啊, 让旅客们的总体在这里, 做根新年时的, 听众谢不住的,
1: 马里, 你, 你是看哪多,
6: 哼, 你就拉呀古典语言, 你爹呢, 要求别妈在列举托的情下, 幸福的对面决定, 我那偏女团的话。
1: 好嘞, 这, Tija Chuchi Sabda, Tija Busi Sabdisu, Nazu Jinsu, Tortail Penshira Tosha.
6: Mudishu Gemni, Penje Tortangta.
1: Oh, Yonga, Nye Bezu Hudabida Cheni, Lichu Tortan Tupsi.
6: Yonga Letai, Rangbi Nishmibi.
1: You, Nye Debi, Nye the Babranga Deche,
6: Ranga Debri Subs. Nakatu Shenta Marbe.
1: Nye Chudo Sluga.
6: Mogo, Marisha.
1: 前面的主意的
4: 아자, 어, 야니 아자, 랑 근데 쓰용 봐 정기나 된다 도스 제쇼 랑다스 제가 용피 니에 디에 수수 대비 체에다 신제 도스 키 랑바보다 아마 좋았을 다쥬 아
5: 야자, 아자 지부시 도와
4: 스디 근데 쇼다 니에 칭질 타바 개비 디에 좋아시라 유사 제사랑 제가 용피 피니가 좋아하시라도 와.
5: 근데 린네 파베 각자 뒤순장 아니 스스로 스스로 제대유 딘제 약보심도 게.
4: 내가 주고 거화제 마 뒤에지. 니지 시아티에 상당 마지.
5: 어. 너디게 나냐? 나 형제 주고 마지나. 친지 형제 주고 저거 그 더다 대 상당야 라무죠. 나 나와서 민도 너 가시 잼지 제대그리.
4: 다 제모 거화된 거 와이 우시. 나 대용제 된다 제가 용핀다. 피니 유린 십자. 당연히 제우시.
5: 都是前面的经验落点钥匙了旁边也落点钥匙不嗯嗯我让他等到去吃都吃下鱼让旁边的总队书记我最主要的杨姐你先是爹等那穿你个旁边土姐等到地铁了给几钱呢啊等到的请这个俺老久嗯都是起阿家你俺老姐把他打门来了给几天的阿家人老婆用啊让他老姐困难你的给几要起啊我都起嗯嗯让上面要到了
7: 我都去差别记了差是给不着的马上来差是给要买呗看不到马上你要差不着看你给他公布现在洗浴呗路线记了你也先不给我公布的呗你给他洗浴我亲自那妈妈的主念买
5: 呵呵是让我们

0: 스키 도시 좋아. 롭스키 왜 장주 보지 봐.
1: 오세. 오라게 되제시는 알로 됐어. 야야.
0: 나게 쇠다. 쇠다 쇠다 쇠다.
1: 차도 와 차도 와.
0: 어제 요시. 나게 마요. 어제 다디. 쇠시.
1: 다디. 왜 비카사. 요거 내 숨내 칼로 나서도 스케가 쇠다. 요이다.
0: 쟤는 정자랑 뢰게이다.
1: 쟤는 어부마우치랑 뢰게이다.
0: 도 스테게이다.
1: 영아 영아.
0: 쟤는 걔나 니마피시.
1: 영아 영아 영아.
0: 지게 몰라. 도제라. 주고.
2: 옹마오친.
0: 으지. 신부. 샹한테다제가 요베.
2: 나 전자제제 레도스유.
0: 제리고. 기나스게 가면나시. 나
1: 영아 영아
0: 주이다. 주고.
1: 클릭요하고.
0: 주고.
1: 어, 저 연피. 랑가가 그리도라.
0: 다 이놈 진짜 샤스마. 아. 러트.
1: 그래. 나 세제 레위베.
2: 전자. 네 랑추비다제 집에 니스게가 용피.
1: 추비셀라. 고유 송접 세배 뒤돌 딱제 신의 요리. 자게 딱제 쇼가 두게. 도동 아디게가 요제. 쓰시 승인베.
2: 라디 카르스지.
1: 자게 전에 예 카르스고래. 자도 쓰이 심제 대 도움은 두게. 레가 메다 최제. 도도 게게디 팀습자티. 도도 팀습디게 쇼가 총서 티샤. 가리 총진나 팀습 원신구 요사. 전다 십주 승부 두게. 자게 딘제 제비는 총수군 가수 단위면 신구이베. 티갸자라스 단고 싫다.
2: 티갸자라스 예. 가리이나
1: 얘 알아챘 됩니다.
2: 추비다제 제제 난다민도스 카리스 치게자 제우시.
1: 얘 알아챘과 여러베. 아, 제만에 취미 주주 용스 챘지 봐. 랑아디게가 용브라.
2: 어.
1: 다 제스 말아스.

0: 파스 마셔야. 잠깐 쉬다.
1: 나르데니 유베.
2: 메시.
0: 어디?
3: 겐류라 페베.
4: 겐류라 페베.
1: 두진 대도.
2: 겐류라.
4: 소사. 소사. 겨우 마셔다. 겐류라 페베.
3: 겐류라 감사.
1: 샤차. 나를 가르치기.
3: 정제 지우유.
1: 가상을 한 줄이게 치사베.
3: 치사.
1: 용아. 니엘이야 교시 도스니 니다가요.
3: 레스.
1: 어, 두진. 랑튼다 쳬야유. 幸福给 카발리제 나즈총미 완상총스다 컴주게미에 마제스기
2: 에시
4: 겨부면 술럽제 나타도 댕키메다 삼리야 오스던그인
0: 기종고르디 녜키라니 셰비 삼리야 오스토라 어 제니오가 키나스 가미나시 나 레그요 녜주이다
3: 슈고니 녜마게오
0: 요마리요마 키라니 녜시
4: 녜마게오
0: 녜셰브디게 키라니게 셈리야 오제 슈알라
4: 이신 섬리 오스다
3: 아마 섭섭치 아 아자 슈유 바보다메 란다가 레스와 봐봐 아마 경이야 시다 아메랄 사야 심진 제 키도아
5: 쇼유 쇼유 쇼유 뜨다 아메랄이야 신제 벨리키유 돈도랑게 가슈지야 갑세키유 갑세 문구 잡이 세사수 나 돈도유다 야 뜨다
6: 어 우나 쇼유 돈도랑 주조 된다 유다 주조게 장을 어
3: 주조 된다 나다 좋아메
6: 아 세 쇼유 쇼유
3: Papa, Ama, ni malam siaga cium, kini dia tua sedia ah.
6: Yo yo.
3: Xiu Yu, tak tinggal macam sih dah. Papa dah amlo cium pas
5: dah. Aja, kau tu ngah tangga jaga tadi, kian jaga minta kau jujur. Ngah lo dah cium musuh.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루튼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루튼맨주 진이서구루 멘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당다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벌 사태의 구도 협진 갸중위원회 및 시동아동삼기 토간치단타 양암탕도 전해지기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오통신 신치라 속시진워타 북위경을 마실타 보갈부 인신 소군의 나지 발기 기슝

0: 부도니 감나이 디달 렁중 휜기 추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 뒤부니 중이 바니 강기 규비 뒤수 인신 장모 녜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 리자와 경주 디디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뒤 경주 시내 나스심바타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뷰 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蓝牌主江芒不同之余，换作云朵熊蓝塔米林伟砸单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七八少，再就十万，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라 고민 우에 반냠 심메 양라 교수 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우스 송네 추통와 타 你们退去撇起玩砸单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于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弹样没些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脱江南人物戏秋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秋子日这里是最先的咱们有托个月年个期为退俗女秀与贵主客说下闲谈多呢最给秋子日这里给出咱们有托不谈中期这里我就咱们 年期这里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的，这里端着呢，教主牌教徒班，行在下江教务员。江教座今年在当托旁个教课，每个车过三了点呢，督促郎龙这边那不的，下江几千两高二人。
1: 推举邱新九，强砸弹拖一江洋米九万几个米币，帮不他你什么去？米几个月内去呢？强砸弹你穿那个恰金鞋币，米米隆咚的那样，江错一个月内些呢？强砸弹你换做恰色点色九万，几度点币，轻些些，换做第二一行，第二擦龙球，第二砸弹他十几度点呢？
0: 厕所一块儿盘米多，块儿新月，强谈一三十千米多，长来叠别塑胶网布，仍然说是从而旅行器，与一空场南面米胶板，龙池东街秋季吹度，可谓军塔千米多，新星期。

0: Small Lenge, Kungamsa.
1: Kungamsa.
0: Lenge, Ting di, Juyan Sanju Yamjaki, Lesin Sigbara, Gasuki.
1: Ting di Sanju Nantu, Zoni.
0: Xi Jinping, the Egypt Ki, Sensing Water Chinese Zuni, Long to Jukova, Timjay the Dinjing Matha, Lijan, the Egypt Ki, Sensing Water Yan, Timjay the Dinjing Bekorta.
1: 지금 소식 시진핑키 랑겐의 추세토베 천재 人数人变温규七八추세토베三对先天民那边规是松月龙安三军被古苏罗感谢千载来团不去感谢北京前年年冬革命松竹松罗千载东边给个组中解决明载巧所母体别特其新别国罗李江启团结定在来团铁千个组中开建那年
0: 디자 튕기 고르기 지급 수지 시진핑이 주둥 개진 라더 튕기 타지도 제디 미망 망조기 최소와 균으로 된자 송정 제네 지조 지용 대리용어 제급에 내수 나올 거로
1: 차조 안 니치베 포규 소중기 카규 숨 된장아 비진토 치로 투비 거로
0: 당다라 시림기 탑조 탐보로 튐보로 요시베 치리리제낭 자제년도베 니나 루가시기 비만 수인인제 메바르니세 제네 망조기로람 샤동토바 제주 된규
1: 人民银行所读中前年高市早明思书年孟孟亚纪谈责任所据所年个切为才据别玩我国切别过了我是随心经济我是所谈有人玩纪东都就今年月节绝不谈有人纪月色的孟主杂志不月节绝别过所行下面的习近平南天南西热呢记得我被蔡松主年纪个比主席习近平给埃及纪先生设计谈顶着得真实的南年纪个年我来前者做的罗顿就靠我了顶着学习
0: 习近平起，埃及人中国三百团，现在做安学期，俄罗斯，阿不只给几个基因，现在做呢，罗顿就送人，阶级团社会级退步了，群众看着穷越容，几个年级俺就怕了松土，偏准，真叫他，这年年，偏准六开，大理江里这七百中文之外的配给着新北几个娃儿子对娘们谈，团结兄弟七百，别准谈，中央谈，中非娘们娘们来给马背的求情，退了四百来往极端做不对呗，明在巧说，恐先前辈团都决心约，中文第二怎么能脱给那位西北特别几个团，可是是被配给着新北几个给广东几个开进吸引，罗俊南呢，罗俊谈都说冷的，西的人呢谈配给用人，娘们来了滚的，长点特别接动位，退了几，跟着差都可了呢，明日给来往极端做不对就了，继续全部进归协谈，习近平起，俺呢中文之外舍不得当局了，同行长全部七个月，真正塞西的娘们多，现在做呢， ཁྱི Tini, ki Sijijib Khan ki Silun Lijan ta Ejib ki Silun Madibu Liwara Penzun Dimjee Dijin Sire na yu. Lijan ki, Zhongguchuo ki Ejib ta Nyamtu Biaba Hulien Che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무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